나에게는 그저 6월에 평범한 어느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처럼 연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큰 집에 모이는 명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며 이상하게 어릴 적 덕진 종합경기장에 가득 들어섰던 난장의 풍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얀 천막 안에 지글지글 익어가던 음식 냄새, 인형 맞추기와 풍선 터뜨리기, 어른들의 건배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던 각설이 아저씨의 흥겨운 목소리까지로요.

0: 오늘은 전주의 단우 기억에서 출발해서 강릉 단우제의 길놀이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봉이, 재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아주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21세기에도 단오제 날 도시 안에 동네 주민들이 직접 흥겹게 퍼레이드를 한다면 그런 건 그 도시의 정체성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첫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입니다.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 껐다. 헉 내려

0: 네, 이날제 봄 내려온다 듣고 왔는데요. 역시 그 단우에 딱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사람들이 흥겹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두분 소개 또 소개하시라고 못
1: 패스해주세요.
0: 드리고 갔는데 그첫 번째 질문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서 단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봉희 쌤에게
1: 네.
0: 전주에서 단우나 동네 축제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1: 저는 덕진에 살았거든요. 덕진에 살아서 그 앞에 그 난자 그리고 서커스 단호 하면 서커스는 기억 못 하시죠?
0: 동춘 서커스 이름은 들어봤죠.
1: 저는 동춘 서커스 봤어요.
2: 아, 정말요?
1: 네, 난자 하면 서커스 막 파란 막그 음악 쿵짝쿵짝하고 그리고 막그 화려한 피에로 의상 입은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런 거를 봤어요. 저는 그 세대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처럼 에이 왜 그래?
0: 저 제아쌤도 그 단어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2: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군산하고 이렇게 전주하고 살았는데 단호에 어떤 행사를 했었지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건 많지 않은데 그 봉희쌤이 말씀하시니까 아, 그때 공설운동장 갔던 게 그거였나 싶은 기억은 있습니다.
1: 아마 그랬을 것
2: 네,
1: 같아요.
2: 그랬을 수도 있죠. 어릴 적이라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0: 혹시 그 제아쌤은 할로윈 세대는 아니시죠?
1: 아, 할로윈 세대는 뭐예요?
0: 아, 요즘 친구들은 대보름보다는 할로윈을 더
1: 10월
0: 인상.
1: 31일?
0: 네.
1: 그래갖고 호박 이렇게 해서 사탕 받으러 다니는?
0: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대보름이 더큰 그거여가지고 어렸을 때막 쥐불놀이하고 잘집 태우는 거 보고 막 이런 게더 재밌고 막 인상이 깊은 거였는데 요즘 친구들,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대보름은 그냥 쥐불놀이 하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 해봤다기보다는 오히려 할로윈을 더 챙기고 막더 즐거워하고 막뭐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대가 달라졌군,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1: 애들이 그 학기 중에 할로윈이
2: 있죠.
1: 있잖아요.
2: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단오는 어른들이 즐기는 그 밤문화, 야행 요런 거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또 접근이 또 틀리고 우리 책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단오는 창포물에 머리 감고
0: 그렇죠.
1: 그러면 덕진공원의 창포 막 그런 거에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좀 나름 아쉽기는 해요. 공설운동장이 지금 무너지고
2: 그죠, 그죠.
1: 있었으니까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단오 축제가 있으려나요? 그러면 좋겠다.
0: 네.

0: 딱 거기서 처음 딱 인식했던 것 같고, 막 풍선 터뜨리기랄지, 인형 터뜨리기랄지, 그 다음 뭐 퉁대지 돌리고 하는 거, 하여튼 우리가 축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첫, 그 축제가, 이게 축제구나라는 인상이 그 단호였던 것 같아요. 단호난장.
1: 그 기억이 그러면 몇살때 기억이에요? 아,
0: 그
1: 궁금해서.
0: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1: 80년대.
0: 네,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87년도에 1학년이었으니까, 80한 5년, 6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2: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활발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방금 말해 주신 것처럼 단호하면 정말 그 축제, 그 저도 저녁마다 이런 엄마 아빠 손 잡고 이렇게 움직였던 그 기억이 나긴 하는데, 다트 이렇게 풍선
1: 그죠,
2: 터뜨리는 거,
1: 그죠.
2: 그다음에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그런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0: 그래서 난장이란
2: 난장.
0: 말도, 네, 딱 단호, 그 난장, 그 단호는 난장이다 이렇게 됐었던 것
2: 맞아요,
0: 같고요.
2: 맞아. 난장, 올해는 난장 어디에서 하나? 이런
0: 그쵸, 예,
2: 식으로.
0: 맞아요. 단호는
2: 어른들이
0: 난장.
2: 아마 단호 행사보다 난장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세대는 기억을 할것 같아요. 난장, 전주 난장 어디에서 하지? 요렇게. 난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0: 지금 저랑 그 봉이쌤이 하신 얘기를 재하쌤께서는 마치,
2: 마치,
0: 그 약간
2: 그렇지,
0: 그
2: 그렇지,
0: 불구경
2: 그렇지.
0: 하듯이 지금 보고 듣고 하시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
1: 아니, 제가 두 분의 중간 정도의 지금 나이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겐 기억이 없지? 했더니, 그것도 부모님들께서 그런 난장을 많이 다니시고, 즐기시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막 이렇게, 그런 데를 많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은
0: 그쵸,
1: 곳보다는
0: 그쵸.
1: 이렇게,
2: 책 읽으시는 선비.
1: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뭐 공원 같은데 낮에, 그러니까 밤에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지는 않아서 기억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예. 네.
2: 그럴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예. 네.
0: 네.
2: 아무튼, 근데 우리 기억에는 난장이 그 즐거웠던 기억이었지.
1: 그죠,
2: 근데
1: 그죠.
2: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이글거리는 그 전부치는 거? 근데 지금은
1: 맛있겠다.
2: 밖에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전부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닥 많이,
1: 없죠.
2: 우리 전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0: 네, 그렇죠.
2: 그리고 남부시장에 가도 저녁 야시장에 해도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 정도만 볼수 있는 정도지, 사실은 우리가 부쩍부쩍하는 무슨 전주시 행사라던가 큰 도내외 행사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파전 부치고 뭔가의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생 때문에 그러나?
0: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축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축제 음식 이미지 하면 바가지 약간 이런 음식이잖아요.
2: 맞아요. 바가지. 요즘에 그 서천이나 뭐 대천 이런 지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한데, 그 지역별로 큰 행사들, 지역 행사에 바가지 요금 엄청 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전주는 뭐 딱히 그런 행사가 뭐 대놀한 대표적인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독서대전이나 평생학습? 근데
0: 근데
2: 거기에서 먹거리는 없는
0: 그렇죠.
2: 거.
0: 있어도 뭐 조금만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2: 그렇죠.
0: 어울리지. 이제
2: 푸드트럭은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정도지.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차, 음료,
1: 네. 그죠, 그죠.
2: 그런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
0: 그렇게 우리 지금 이제 단호 난장 이야기로 지금 해봤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난장하면 진짜 큰 축제 느낌이었고, 전주 꼭 꼽을 때, 전주의 연주 행사 꼽을 때 꼭 1월 1일 날 뭐, 12월 30일 날 풍남문에서 재종소리 듣는 것처럼 단호 때는 이제 난장 가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 난장이 안 보이길래 없어진 줄 알았는데, 덕진공원에서 단호제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하고 있고, 막 난장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난장 중심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단호하면 떠오르는 뭐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지, 뭐 제사를 지낸 날지, 뭐 이런 거 체험하고, 뭐 수리취 떡 같은 거막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떡 같은 거 살짝 나눠 먹고 하는 이제 그런 풍습으로 바뀐, 진짜 약간 좀 전통적인,
2: 단호, 네.
0: 네, 그런 걸

0: 인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말 들어보면 진짜 전주 난로가 컸었다고 해요. 우리 난장만 생각을 하는데, 그 훨씬 더 이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 전라선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금 그 뒤에 있는 역을 바뀌었지만,
1: 전주역으로요? 네네.
0: 그 전에 81년도가
1: 예, 옮겼어요.
0: 그거 81년도부터 영업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주시, 현재 전주시청이 전주역 자리였고, 덕진광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2: 네네네.
0: 덕진 그 전북대 근처에 그 군산이나 익산시 아니 시외버스 타는 곳 거기가 옛날 덕진역이었다고
2: 아,
0: 하더라고요.
2: 그래요?
1: 아, 몰랐구나. 전주역이고, 그다음에 전주천 자체가 지금 물길이 바뀌었어요.
2: 아, 진짜요?
1: 옛날에는 그 예전 KBS 방송국 자리 있죠. 그리고 지금 이지음 아파트 있는데, 그리고 금암동 분수대 광장 있는 그쪽이 다그 팔달로 나오기 전에 전주역이 시청 자리. 지금 현재 시청 자리에. 그래서 거기에 그 간판이 있어요. 미래유산 전주역 그 자리 에터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아까 문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주역 자리는 1980년대에 옮겨진 자리인 거고 그 이전하기 전에 역 광장, 덕진 광장부터 시작을 해서 금암동 분수대 있는데 그다음에 시청까지 그 길이 전부 다그역 선로가 다니는 길이었던 거죠.
0: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완인열차 같은 거 다녔을 거 아니에요.
2: 그죠.
0: 단호제 하면은 덕진공원에서 했었었고, 덕진공원 그물 맞아야 된다는 게 전북 넘어서 전남, 충남까지도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단호제 하면은 그 새벽에 그 아침 그 완행열차 타고 전북 일대뿐만 아니라 옛날 군산선 열차 군산에서 전주까지도 가고 익산에서도 오고 그다음 남원에서도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논산이랄지 막 전남 뭐 구례곡성 순천에서도 그물 맞으러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덕진 그 광장이나 덕진역에서 내려가지고 덕진공원까지 막 걸어가가지고 단오날 막 어르신들 진짜 그 연못 들어가가지고 물 맞고 그게 꽤큰 행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1: 덕진공원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2: 그죠.
1: 지역에.
2: 맞아요. 저도 덕진공원은 컸던 그걸로.
1: 그죠. 근데 지금 가면 그렇게 크다는
2: 우리가
1: 느낌은 안
2: 커져서?
1: 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연꽃이랑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예뻤던 기억.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덕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검문소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덕진공원 사진들이 엄청
2: 아,
1: 많더라고요.
2: 그래요.
1: 어렸을 때 덕진공원 사진이. 그래서 보면 너무 이제 그 전경이 흑백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있는.
0: 저희가 지금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전주의 축제에 대해서 제 옛날 그 단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억하는 전주의 가장 크고 흥겨웠던 축제 풍경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문자와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공원과 축제 기억을 이어가면서 두 번째 노래 페퍼스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덕진공원, 그 다음에 단오 난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축제의 기억을 꺼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축제는 그럼 과연 이제 누가 만드는 걸까? 행정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고 기획해서 행정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제 자기 동네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고민이랄지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몇년 전에 남원 그 궁금증을 안고 남원 춘향제 일이 있어 갔다가 그 읍면동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나와서 길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와, 지금 21세기도 벌써 2000년,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동에서, 면에서, 읍에서, 무슨 뭐, 새마을회 이런 단체에서 작가부터 와가지고 행진하려고 막 연습하고 막 꾸미고 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거 보고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야, 만약 이런 축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아, 아직 지역은 죽지 않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마을 축제면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게 초대 가서 누구 오냐고.
1: 맞아요.
2: 그게 포인트예요.
1: 그럼요.
2: 그죠?
0: 근데 초대
1: 맞아요.
0: 가수는 꼭 마을 축제뿐만 아니라 대학 축제도 옛날 대학 대동제 하면 막
2: 엄청나죠.
0: 우리들끼리 막각 동호회들끼리 만들고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90년대 말 진짜 마지막 2000년 초반대 학번이다 보니 그때부터 약간 학교에 대운동장들이 없어지면서 대동제가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총악의 능력이 어떤 가수 끌어오느냐가 이제 총악의 능력으로 바뀌게
1: 그죠.
0: 됐어요.
2: 돈만, 예산만 지원되면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그거도
1: 순서를 잘 타야죠.
0: 네.
1: 그 일정이 겹칠 수 있죠.
0: 그렇죠. 근데
1: 그럼요.
0: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 아이유가 있는데
2: 아이유 좋아하는데.
0: 이 대학도 있고 저 대학도 있는데 겹쳤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끌어오냐. 거기에 대해 총악의 힘이 달리는 거죠. 이제 그 되는데 자, 그럼 봉희 쌤께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 대학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초대 가수가 온 축제가 좀 괜찮은 것 같은지 아니면은 이제 동네 주민들이 만드는 게 괜찮은 것 같은지
2: 반반
0: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섞어야 될것 같아요.
0: 그쵸, 반반.
2: 섞게, 뭐, 치킨도 반반이 맛있다고? 그죠? 그건 국룰이에요.
1: 그렇죠.
2: 그런데, 지역 사람들만 있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우리들만의 축제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해지려면 뭔가 이제 외부 요인들이 또 들어와 있으면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0: 아, 그쵸.
2: 우리들만 계속 연명하듯이, 아, 올해 행사는 이렇게 했어. 다음 행사는 뭐, 모내기처럼 모내기 하듯이,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축제에 갔는데, 막 너무 괜찮더라. 가수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1: 그쵸.
2: 홍보하듯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같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뭐, 또 다른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각각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초대 가수가 오면은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고, 가수가 다 괜히 가수가 아니겠죠. 사람들
2: 그렇죠,
0: 이제
2: 그렇죠.
0: 이끌고, 이제 뭔가 재미랄지 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을 모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실은 이제 어떤 가수 나오냐에 따라서 참여율이 확실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2: 그죠.
0: 부분은 장점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수들로만 축제가 채워지면, 뭐 전주에서 하는 축제나 뭐, 우리 장소에서 하는 축제나 결국 똑같아지게 되는
2: 맞아요.
0: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이제 퍼레이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막 모여가지고 사람 뭐몇명할 거냐, 작년에는 컨셉이 뭐였는데 올해는 뭐할 거냐, 우선 누가 만들 거냐 나와서 시간 내 가지고 쪼개고 하는 것도 그다 수고고 노고인데 그건 다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다
2: 네.
0: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하 쌤께서는 만약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1: 네.
0: 초대 가수가 오기도 하고, 내지는 우리 동네가 대표로 퍼레이드 참가한다고 했었을 때, 어느 쪽에 더 참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아니면 내가 속한 단체나 동네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퍼레이드 퍼포먼스에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초대 가수랄지 이쪽에 참여를 하실 건지.
2: 밸런스 게임이야?
0: 그니까요.
1: 밸런스 게임이면 저는 제가 참여하는 쪽.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보는 게더 좋았다면 이제는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아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0: 그쵸, 네, 준비 과정에. 힘들죠.
1: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섞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해보고 싶다가 예, 요새 저의 생각이에요.
0: 아, 네, 제아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축제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돼가고 있다.
2: 맞아요.
0: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축제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 음식 먹거리 코너라고 해가지고 난장같이 있거나 거기에 각설이 아저씨나 아줌마가 있거나 아니면 그 푸드트럭이 있거나 하고 그다음에 그냥 주제는 뭐 그 동네 특산품이거나 하고 요즘은 그나마 많이 없어졌는데 뭐 무슨 아가씨네 막 선발대회 했었는데 요즘 그건 그냥 많이 없어지긴 네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많이 먹기 대회하고 옆에 그 판매하고 먹는 거 하고 초대가서 오고 딱 이런 건데 그렇게 축제가 점점 되다 보니 아 그럼 진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결국은 주민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축제고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축제고 여기에 대한 또 욕구 갈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마침 이제 제아쌤 같은 경우도 나도 이제 그런 축제가 벌어지면은 참여하고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은 이번 단오제 때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2: 와. 강릉이요?
0: 네, 강릉 단오제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2: 우리나라에 단오제를 많이 하지 않나요?
0: 옛날엔 많이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우리 전주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단오 난장까지 종합경기장에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벌써 지금도 해오라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덕진경원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2: 아,
0: 근데
2: 네. 아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 왜 그래요?
0: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해요.
1: 아 진짜요?
0: 일주일 동안 하고 그 규모도 전주로 비교를 하자면 한옥마을에서부터 남부시장 지나서 와. 거의 다가동까지 되는 그 공간에서 양옆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 근데 일주일 우리 동안. 예전에도 일주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남아들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강릉 단오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할 건데 강릉하면 또 유명한 게 커피잖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윤건의 나 때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윤건의 나태처럼 듣고 왔습니다. 강릉 단오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강릉에 왔잖아요. 강릉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단오제 갈 때도 제가 거의 반차를 쓰고 오후 2시쯤 출발을 해서 2시? 1시 반인가 출발해가지고 4시간 반 정도 달려서 커피를 우선 사야겠다. 강릉 커피 유명하잖아요.
1: 네. 운전해가지고 하신
0: 네네.
1: 거예요?
0: 네네.
2: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0: 네. 커피를 사고, 근데 커피집이 그 강릉 그 6시인가? 7시에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일찍 문 닫는다?
0: 네. 그 평일이고 그래가지고. 6시에 문 닫아서 5시 40분에 결국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 근데 1시에 출발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커피 포장 사고, 이제 하나 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마시면서 강릉 바다를 보고 이제 행사장으로 갔거든요. 개인적으로 강원도 도시 중에 좋아하는 도시가 강릉이긴 해요. 특히 강릉 갈 때 이제 어떻게 좋냐면, 가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호법이나 이천 여주에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원주까지는 평평하게 가다가 원주에서 횡성 올라갈 때 갑자기 콱 올라가서, 횡성에서부터는 이제 숲속을 가잖아요. 말이 영동고속도로지. 곧장에 숲속으로 가다가 좀 깝깝하고 막 나무는 좋은데 뭔가 좀 답답하고 깝깝한데, 대관령 정상에 딱 올라오면 날씨 맑으면 저 멀리 밑에 아스라이 저 바다와 함께 도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저 도시로 간다. 저 바다로 간다.
1: 막 들으면서 막 내가 돼요. 지금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난 갈 때 차 안에 잤던 기억 막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또 틀리네.
0: 네, 쫙 내려가면 네 이제 딱 그 도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끝에 이제 바다가 딱 밀려 오는데, 근데 동해 바다가 서해 바다랑 다른 게
2: 그쵸.
0: 솔직히 무서워요.
2: 진하죠.
0: 진한 것,
1: 파란색 달라.
0: 진한 것도 있고 우선은 서해는
2: 깊잖아.
0: 예, 맞아 깊은 건데 서해는 이게 좀 많이 내려가니까 뻘은 있지만 제가 막 나 갑자기 삼킬 것 같다 이건 좀 그죠. 없잖아요. 근데 동해안 쪽 해수욕장이 가파르게 확 떨어져요. 거기에 그 짙푸른 바다가 그냥 세게 팍 들어오니까 진짜 나 한두 발 잘못 들어갔다가 저 파도가 날 삼킬 수도 있겠다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진짜 답답하면 그것 때문에 확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백그라운드도 강릉이라는 데가 전통이라 할지 이런 게 받쳐주다 보니까 좋아하는 도시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각자 강릉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이번에는 지하선부터.
2: 저는 이제 그 신혼여행을 그쪽 강원도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먼저 경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해외로 갔다 오고 나중에도 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갔었고 그때 그 설악산 쪽이랑 이렇게 해서 다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강릉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스치고 가고, 근데 여기에서 가려면 전주에서부터 가려면 4시간 넘게
0: 그쵸,
2: 걸리잖아요.
0: 네.
2: 강릉 속초 이쪽에 갈 때는 저는 터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터널이 지나도 터널이고 또 지나도 터널이고 그래서 되게 운전이 힘들다. 그리고 몇 번을 쉬어서 가야 될까?
0: 네,
2: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제 저희가 애가 셋인데 애들을 데리고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셋을 데리고 갔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우리 신랑이 운전을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한 번도 안 쉬더라고. 쉬면 이제 운전자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강릉이나 그쪽 동해 바다를 볼 때 그 시원함이 있어요, 정말. 서해 바다하고 다른 그렇게 뻥 뚫린 그 풍경과 그런 것들이 너무 시원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겠다. 그리고 그 커피 맛집들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그러기도 하고, 정원을 되게 잘 꾸며놓은 커피집들이 되게 많아요. 바다하고 연결돼가지고.
1: 거기도?
2: 네네네. 그리고 맛있는 빵들도 같이 많이 팔고. 그래서 저는 지역을 가면 좀 먹거리 위주로, 애들도 있고 남편이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참 맛집들을 많이 찾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이 많아요. 네.
0: 봉희쌤은 뭐 강릉에 대해서 추억이랄지 뭐 그런 거 있으신지?
1: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 다니진 않았는데, 근데 또 속초하고 태백하고 뭐 삼척하고 이 라인이 다 좀 다르다고.
0: 아, 많이 다르다.
1: 그죠? 나는 근데 윗지방은 다 윗지방으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속초 속초만 갔다 왔거든요. 아. 속초만 갔다 와서 아바이 순대?
0: 아, 아바이 마을. 네.
1: 맞죠, 맞죠, 맞죠. 어, 그거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TV에서 그 아바이 순대 오징어 이렇게 홍보 나오면, 어, 속초 다시 가고 싶은데. 딱 그 정도.
2: 나는 속초는 옹심이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죠. 광자 옹심이 더 유명하죠.
1: 아, 네. 그래요?
2: 옹심이요.
0: 그리고 옹심. 속초 진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냉면입니다. 함흥냉면.
1: 아, 그래요?
0: 네.
1: 냉면?
0: 함경도 냉면. 쪽 사람들이 이제 피난 오면서 속초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강원도랑 함경도랑 감자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속초가 또 냉면 유명하고 거기서 이제
1: 또 감자하고 명... 또 냉면하고
0: 네, 또 뭐냐
1: 메모하고 있어요 지금 제아스
0: 그다음에 또 명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1: 명태
0: 비빔냉면 할 때 이제 회냉면 하는데 거기는 명태가 올라가죠. 아. 명태 부친 걸로 해가지고
1: 어, 먹고 싶다. 네. 이제 냉면 한참 먹을 때잖아요.
0: 우리 다음에 냉면 이야기 할까요, 그럼?
1: 어, 네. 좋아요. 네. 와, 네. 우리 그럼 냉면 이야기 하는 거야?
0: 아, 다음에는 네.
1: 아, 알겠어요. 네. 냉면 그러면 한 그릇씩 먹고 와야 되겠네요. 좋아요, 좋아. 네.
0: 그 또 강릉하면 경포대 유명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포대하면 해수욕장을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진짜 경포대는 경포대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경포대 정자를 어, 얘기합니다. 맞아. 그 경포대 정자는 이제 관동 팔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왜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묘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포대인가 올라가면 그 달이 하나가 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늘 위에 달이 떠 있고 경포 호수에도 달이 떠 있고 그 내 술잔에도 달이 떠 있고 상대방 님의 술잔에도 달이 떠 있고 님의 눈동자에도 달이 떠 있다고
1: 네, 달이 다섯 개야
0: 떠 있다고 이야. 그런 경포대 이제
1: 이거 메모해야겠는데
2: 뭐라고
1: 다시
2: 뭐라고요 어. 어디
1: 정자 위에, 어, 정자 위에 떠 있고, 위에 하늘에 떠 있고, 있고
0: 아, 하늘에 떠 있고, 그 다음에 경포 호수 위에 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 술잔에 떠 있고,
1: 상대방, 그 님의 떠 있고,
0: 그 님의 술잔에 떠 있고,
1: 눈동자에 떠 있고,
2: 와. 마지막이,
1: 아, 네. 너무... 정말 달달하죠.
0: 네. 네. 그 강릉 경포대 호수가에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차갑게 이제 그 호수 속 이제 안개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멋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 듣고 오겠습니다.
1: 아, 네.

0: 네, 한겨울 경포대에서 그 물안개 올라가는 것 같은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 듣고 왔습니다. 이번 그 단오제 제가 갔다 왔으니까 단오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강릉 단오제는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해 초에 신목을 정합니다. 그 대관령에 있는 신목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기간이 지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제주 그 제사에 지나는 술을 담가야 되잖아요. 술 담그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사가 기본이 됩니다. 굿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굿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단오제 기간에는 단오를 중심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고, 그 전에 이제 연초부터 신목정하고,
1: 신목이 뭐예요?
0: 그말 그대로 신이 내려올 나무.
1: 아,
0: 네, 신이 내려올 나무.
1: 신이 내려오는 제단 있는 것처럼
0: 네,
1: 이렇게.
0: 제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신이 내려올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거 정하고, 좀 있다가 봄에 이제 술 담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 그런
0: 이제,
1: 절차들이 전부 다 유네스코에
0: 네,
1: 이제
0: 맞습니다.
1: 등록이
0: 네.
1: 되는,
0: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리고,
1: 그러니까 그 보존할 수밖에 없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퍼레이드도 수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까지 하지만 이제 수요일 날 제사도 시작이 되고 퍼레이드도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크고요. 저는 이제 거기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퍼레이드를 갔다 왔습니다. 길놀이 퍼레이드를 갔다 왔는데
1: 참여를 했어요?
0: 참여는 아니고 구경했죠.
1: 구경?
0: 그 참여는 말 그대로
1: 네.
0: 그 동네 은면동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강릉하면 또 두부 유명하잖아요. 그 초당동.
1: 초당 두부.
0: 초당두부 있는 곳이 초당동인데, 초당동이 작년에 우승을 한것 같더라고요.
1: 아, 그 퍼레이드 하는 것도 무슨 장기자랑 대회
0: 그거
1: 하듯이
0: 비슷한,
1: 하는
0: 예,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오.
0: 초당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짜 막 트럭의 맷돌 모양 막 돌고 있고,
1: 아,
0: 한복 입은,
1: 퍼포먼스에 대한 그 우승
0: 그런 곳도
1: 하는
0: 있나 봐요.
1: 거구나.
0: 네.
1: 오.
0: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막그 두부도 던져주고 있고, 막그 따라오고 있고,
1: 멋있다.
0: 그 다음에 또 경포대에 있는 것도 경포동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해변이잖아요. 진짜 꽃난방 있고, 그 상어, 그 튜브 같은 거막 입고 와가지고, 뭐 아기 상어 이야기 노래하기도 하고, 막 바다 노래, 해변으로 가요. 막그 노래 막 틀어서 막 춤추기도 하고, 율동하기도
1: 아니,
0: 하고.
1: 막 지금 막그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표정이.
0: 그래서 진짜 그 동네 강릉에는 수십 개 읍면동이 다 그렇게 막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약식으로 넘어갔는데, 작년에 제가 갔었을 때에는 주문진 읍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오징어 유명했잖아요. 조그마한
1: 와.
0: 배를 끌고 가면서 배에서 이제 마른 오징어 막 던져주고 막.
1: 좋다. 와. 다른 거안 땡겨. 오징어에 땡겨.
0: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를 한번 이제 돈 다음에 와가지고 메인 무대가 있어요. 메인 무대에서 공연 비슷하게 동네마다 풀고 헤어지는, 네,
1: 와.
0: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볼 때마다, 와, 그리고 강릉이 작은 도시가 아닌데, 21세기에도 전통적인 제사, 굿이 중심이 되는 제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각 동네마다 마을 주민들이 한두 명 나오는 것도 아니세요. 거의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100명 이상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이틀 연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게네요.
0: 보면.
1: 그냥 내려오는 거 같아.
0: 네.
1: 그냥
0: 몇
1: 내려오는
0: 달 동안 연습했었을 것 같아요. 매주에 한 번씩 막 어디 주민자치센터 뭐 3층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아니면 뭐그 동네 막 운동장 모여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게, 강릉이 그래도 한 20만 가까운 도시인데, 가까이 된 도시인데, 그리고 그 단오제 초대 가수가 없어요.
2: 아, 진짜요?
0: 네. 그런데도
1: 그냥 마을
0: 사람들이,
1: 축제인
0: 네,
1: 거구나.
0: 물 맞으러 가야 된다고, 막 단오 맞으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진행이
2: 아,
0: 되고
2: 그렇게
0: 있죠.
2: 표현을 해요?
0: 단오
2: 단오
0: 맞으러,
2: 맞이러 가야
0: 네. 거기 그
2: 된다고?
0: 얘기하신다고
1: 나
2: 하더라고요.
1: 그말 듣는데 소름
2: 아,
1: 돋는다.
2: 진짜.
1: 그러니까 초대 가수가 없는 축제.
0: 그런데도
2: 그러니까.
0: 사람들이 막그 전체 그냥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각 동네 참여 안 하는 주민들도 옆에 있어가지고, 야, 우리 동 어디? 교일동 지나갔어, 막.
1: 아, 그렇네.
0: 그다음에 교이동 지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왕삼면 지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같이 이제 전주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부산에서도 막 보러 오고 서울에서도 보러 오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이제 보러 온다는 거죠.
2: 그 외국에 그 어디야 유럽이야 어디야 거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축제들 맞아요. 지역 축제들
0: 또 중에 일본 마쓰리가 유명하죠. 일본의 마쓰리들 아, 각 일본 각 지역마다 그런 축제들 유명하잖아요.
3: 유럽에도 그 공동체 축제라고 해서 그 탑 쌓는 거 인간 탑 쌓는 거 그거 한 번씩 보는데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마을 막 그 어린 꼬마가 10살짜리가 막 그 어른들 등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 인간탑 싸가지고
0: 그 스페인인가 그랬던 거
3: 맞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을 축제 뭐 몇백 년 올라오는 그다음에 지역 축제 안에서도 지금 인자금방 얘기했던 그 강릉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 유럽에 있는 각 지역마다에 내려오는 그죠. 축제들 있잖아요. 뭐 오늘 하루는 뭐 돼지몰이 뭐 하루는 또 뭐 다른 놀이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뭔 생각이 있냐면 이건 막연한데 우리도 지금 마을 공동체잖아요.
2: 그러죠. 그러죠.
3: 이 미디어 라디오 공동체에서 각 제작하시는 분들이 막 그 퍼레이드 하듯이 방송국 대회 방송 라디오 대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0: 보니쌤께서는 그렇게 지금 라디오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마다 퍼레이드 하듯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사람 이제 현실을 살고 있는 전주로 와서 그럼 이제 라디오상에선 그런 식으로 퍼레이드 진행한다 치고 그럼 제아쌤께서는 만약에 전주에서 네네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강릉처럼?
2: 강릉처럼.
0: 만약에 가능할까? 아니면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을까? 생각 네. 좀 혹시
2: 공동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마을 공동체에 진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구성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 거리까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근데 강릉 가서 선진지 견학을
0: 네 한번
2: 해봐야 되겠다.
0: 네, 가볼만 합니다.
3: 좋아 진짜. 좋아.
2: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보고 왜 그곳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성주 쌤, 문 쌤 얘기 듣고 나서 아 강릉 진짜 가보고 싶다. 그때. 그 시점에 단오제 시점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주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3: 죄송해요. 네. 방송 사고 났어요. 네.
0: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그 방송 사고 난 게 마무리 지으란 얘기겠죠. 네. 사인을 참 적극적으로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딱 이번에도 단오제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21세기가 지났는데도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단오제 날 이렇게 주민들이 흥겹게 퍼레이드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도시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강릉 가가지고 커피 향기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동해 바다의 바다 내음도 맡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 뭐 강릉 하면 또 맞다 살짝 얘기 안 했는데 소나무도 유명합니다. 솔향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향기를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셨다면은 강릉에서부터 이런 동해바다 내음이랄지 커피 향기랄지 소량이랄지 이런 게 아마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라 믿으면서요. 마지막 노래는 김강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비 오는 날 산책을 좋아한다.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참 채플린다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던 희극 배우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외로움과 슬픔도 있었겠죠.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전주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있고 언제든 비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계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비는 참 이상하죠? 막상 내릴 때는 우산도 챙겨야 하고 길도 적고 몸도 마음도 조금 무거워지지만 가끔은 사람의 마음을 솔직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 넘겼던 마음도 비를 떠올리면 문득 생각나고 바쁘게 지나쳤던 감정들도 잠시 발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채플린이 말한 비 오는 날의 산책은 단순히 비를 맞으며 걷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날씨가 있죠. 맑은 척하고 있지만 조금 흐린 마음,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속으로는 젖어있는 마음, 또 주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전주호는요, 그런 마음을 위해 조용한 우산 하나 펼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전주호, 오늘도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 우산.

네, FM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온 108번째 방송, 저는 최선원입니다. 첫 곡으로 에픽하이 우산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입니다. 93호 라디오 전주온인데요. 93호 라디오 전주온은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호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라디오 직무체험을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합니다.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라디오 직무 체험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주제도 정해서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 세 팀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먼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학부에 재학 중인 최준서입니다.
1: 네, 최준서 학생.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문학부 군산대학교 김희수입니다.
1: 네, 김희수 학생. 와우, 목소리가 중후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학부 손향완이라고 합니다.
1: 아, 네, 손향완 학생. 네. 다들 근데 너무 목소리를 좀 중하게 깔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분위기가 좀 다른데.
3: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비 오는 날 우리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뭐 특별히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뭐?
3: 아, 요즘 장마철이라서 감성적으로 변해가지고.
1: 아, 장마철에 감성이어서. 비가 오면 약간 좀 끔끔하기도 하지만 뭔가 비가 오면 첫사랑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3: 맞습니다.
1: 네, 네. 첫사랑이 떠오르시나요?
3: 예. 아, 네. 아련해지네요.
1: 네. 아, 그래서 오늘따라 더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먼저 떠오른 노래가 무엇인가? 이게 주제를 잡습니다. 비 오는 날 떠오른 노래 어떤 노래가 떠오를까요?
2: 저는 임현정 가수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라는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1: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 노래가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비 오는 날 들으면 차분해지기도 하면서 조금 아련한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0: 주룩주룩이라는
1: 아,
0: 노래가
1: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0: 네, 이 노래가 굉장히 힙합적이고 뭔가 좀 신나는 노래인데 비 오는 날에 기분이 저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기분이 처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기분을 좀 업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다른 분들은 좀 감성적인 거였는데 약간 비가 오면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처진다. 그런 느낌이 드는가 보네요.
0: 맞습니다.
1: 네네. 왜 그러세요?
0: 약간 제가 좀 비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1: 아, 혹시 비 오는 날뭐 누구 첫사랑에게 차였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아픈 데를 너무 콕 찔러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손영원 학생은 비 오는 날이 굉장히 싫을 것 같고.
0: 맞습니다.
1: 네.
0: 정확합니다.
1: 그렇죠. 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1: 네. 제가 이게 그 사전에 그 미리 얘기했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일수 학생은
2: 저는 약간 비 오는 날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1: 왜요?
2: 집에서 쉬는 거는 좋은데, 밖에서 이동하면은 신발이 젖거나,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1: 네.
2: 비 오는 날은 근데 웬만하면 집에서 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집에 있는 거인데. 이번에 이렇게 직무체만이라고 한 4일 동안 비 오는 날 왔다 갔다 해서 좀
2: 아,
1: 힘들었겠네요.
2: 아닙니다. 그건 이제 차라는 이동 수량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2: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준서 학생은?
3: 저는 반반, 저도 좋아하기도 하면서 싫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왜요?
3: 집에서 에어컨 비 소리 들으면서 책 읽는 거는 좋은데, 이제 밖에 나가면 옷이 젖기 때문에 좀 싫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굉장히 어떤 그 창가나 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그비한 가운데를 들어갔을 때는 옷이 젖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그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비가 오는 날은 뭐 집이나 카페 큰 창가에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따뜻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2: 예,
1: 네.
2: 맞습니다.
1: 여러분들 이 장마철에 가장 불편하거나 곤란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2: 아, 꽤 있습니다.
1: 네, 어떤 순간이었나요?
2: 이제 옷을 젖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옷이 젖으면 빨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2: 근데 빨래를 해도 이 빨래가 잘안 말라가지고 습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이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안 마르는 게 가장 큰. 혹시 그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2: 제습제를 집에 한 6개 정도 깔아두면은
1: 아, 제습제를 많이,
2: 예
1: 네, 습기를 좀 빨아들이는
2: 맞습니다.
1: 우리 준서 학생은?
3: 저는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있는 공기 습도가 굉장히 저를 불쾌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했던 거 같습니다.
1: 네. 바깥의 그 장마철의 습기의 공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우리 형원 학생은?
0: 외출할 때 깜빡하고 우산을 안 챙겼을 때 그때 이제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곤란함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1: 아, 네. 보통은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면 이 가지고 나갈 텐데 요즘 일기예보가 좀안 맞는 경우도 있고.
0: 네, 맞습니다.
1: 네네. 가지고 나갔다 또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0: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군산대 미대학부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지금까지는 약간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였지만 또 나름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에 어떤 감성이 또 있기도 하고 또 특별한 또 추억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비 오는 날 특별히 떠오른 추억이나 장면이 좀 있을까요?
3: 저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비를 맞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옷도 젖고 운동장도 미끄러웠는데 그때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웃으면서 뛰어다녔던 게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때비 맞을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를 맞으면서도 처음에 맞을 때는 조금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내 몸을 적시면 그다음부터 그게 굉장히 또 일종의 뭐랄까 좀 쾌감이기도 하고 좀 시원함도 있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못할것 같아요. 그렇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맞아요. 우리 희수 학생은
2: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썸 타는 친구랑
1: 아, 썸 타는 친구.
2: 밥을 먹고 나왔는데 때마침 비가 내려줘서 편의점에 혼자

0: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우산을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사서
1: 하나만
0: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쓰고 갔던 기억이.
1: 네. 하나만 산 이유는 돈이 없어서?
0: 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붙기 위함.
1: 아.
0: 저만의 플러팅 방법이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향환 학생은?
2: 저는 유년 시절 때 잠깐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1: 오.
2: 이제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좀 자주 생각이 납니다.
1: 왜비 오는 날에 이렇게 뛰었을까요?
2: 그만큼 열정이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1: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뛰기도 했는데, 지금은 비 오는 날 뛰라고 하면,
2: 네,
1: 예.
2: 걷기도 싫습니다.
1: 아, 걷기도 싫습니까? 예. 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비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하고 굉장히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지금 장마인데, 여러분들, 장마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계절일지, 여러분들 한 단어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멈춤. 멋있습니다. 왜?
3: 일단 비가 오면은 밖에 나가는 빈도도 줄기 때문에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1: 여러 가지 막 비가 안올 때는 활동을 하는데 장마철은 약간 활동을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군요. 네. 우리 김일수 학생은
0: 저는 감성인 것 같습니다.
1: 감성,
0: 예.
1: 감성.
0: 예.
1: 네. 어떤
0: 빗소리를 들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도 듣고 싶어지고
1: 네.
0: 추억도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감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향환 학생은
2: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전쟁이요? 특별한 왜 그렇죠?
2: 이거는 이제 출퇴근길에 양말과 바지 밑단을 사수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뭐 이렇게
2: 네, 제가 좀긴 바지를 자주 입는데, 이제 바지 밑단이 끌리는 바지를 자주 입는데, 항상 장마철에 바지가 젖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보통 이런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반바지나 칠부 바지를 많이 입지 않나요?
2: 제가 근데 반바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은 군산대학교 미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장마철을 조금 더잘 보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저는 저만의 방법인 것
1: 네,
3: 같습니다.
1: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방법들. 네. 희수 학생은?
0: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만약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신발은 꼭그 장화를 신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아, 장화.
0: 예.
1: 아, 네. 젖지 말라고.
0: 장화나 워커 정도.
1: 워커 정도.
0: 예.
1: 네, 알겠습니다. 형원 학생은요?
2: 저는 그냥 우산 잘 챙기기 정도. 저는
1: 우산
2: 그렇게
1: 챙기기.
2: 생각합니다.
0: 까먹지 않기.
2: 네, 까먹지 않기.
1: 또 잊어버리지
2: 네, 잊지
1: 않고.
2: 않기.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방송께 직접 생방송에 출연하시니까.
3: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너무 이렇게 조용히 하신 것 같아요. 네.
0: 굉장히 떨립니다.
1: 아, 떨려요?
0: 예.
1: 네. 목소리는 안 떨리고. 네, 알겠습니다. 형원.
2: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잘 어울립니다. 네, 세분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추천하는 곡 뭐가 있을까요?
3: 저희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비와 당신.
3: 네.
1: 네, 그 라디오 스타의 OST로도 나왔던.
3: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이무진 가수님이 리메이크로 불렀던 노래인데.
1: 제가 그 다른 노래를 좀 준비를
3: 아,
1: 했는데,
3: 네. 럼프피쉬 노래도.
1: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박중훈 버전의
3: 아, 네.
1: OST. 괜찮을까요?
3: 아, 네. 그건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와 당신. 네, 들려드리도록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방중석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군산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1팀과 장마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 오는 날의 음악, 그리고 추억, 불편함, 뭐 마음의 날씨까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비가 오는 계절에는 뭐 괜히 생각도 좀 많아지고 평소보다 마음속 고민들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요즘 생각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팀이 준비한 주제는 고민 상담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조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26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0: 네, 26학번이면 신입생이네요.
1: 네, 신입생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2: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23학번 문성훈입니다.
0: 아, 문성훈 학생 23학번.
2: 네, 맞습니다. 네,
0: 군대를 갔다 온.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야. 여러분들 오늘 고민 상담소, 뭐 고민 이런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저희가 오늘 이 고민 상담소라는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보면 이 대학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긴 방학이 또 있는데 이 두 달이라는 긴 방학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싶다. 아, 본인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딱 1학년 1학기만 해보고 바로 두 달이라는 방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네.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토익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토익이 방학이니까 뭔가 쉼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 문성훈 학생은요?
2: 저는 곧 있으면 국토대장정을 가기 때문에 가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0: 아, 국토대장정이요? 아, 그 특별한 건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제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봤습니다.
0: 아, 학교에서 가는 거군요. 어디서 네. 어디까지 가는 거군요?
2: 아마 해남으로 가는데 저도 자세한 건 아직 잘 몰라서. 아,
0: 그 네. 보통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쭉 위에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서울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게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 남북으로 종단하는 그런 횡단하는 그런 대장정이군요.
2: 네, 네
0: 괜찮으시겠어요?
2: 네,
0: 네, 잘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 우리 희수 학생은 김현수?
1: 네,
0: 네. 지금 토익에 대해서 공부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영어에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영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그래 지금 뭐 특별하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1: 이제 7월 이제 방학에 하는 저희 학교에서 하는 모의 토익을 신청해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하면서 점차 점수를 올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그 대학생 때 토익 공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요즘 토익은 뭐 어떤 경향이 있나요?
1: 요즘 토익은 학생들이 약간 영어를 하려면 무조건 일단 해보는
0: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과거에는 그 이렇게 듣기나 쓰기 뭐 이런 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회화 쪽으로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1: 요즘은 좀 다양한 영어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일자리나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고민,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즘에 고민과 관심사가 하루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1: 일단 저는 무언가에 대한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를 좀 더 올려준 것 같습니다.
0: 아, 도전하고 싶은 욕구.
1: 네. 네.
0: 그런 게 더 많았고요. 우리 성훈 학생은?
2: 저는 국토대장정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늘 런닝과 꾸준한 운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아, 체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니까 지금 네. 준비를 좀 하고 있군요. 언제 가시나요?
2: 7월 20일에 가고 갑니다. 아,
0: 7월 20일. 예, 네, 얼마 안 남았네요.
2: 네.
0: 네네. 그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먹어서
2: 네.
0: 네, 네. 영양분도 좀 보충해 놓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사이면서 또 고민이 동시에 고민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두 달 동안 토익만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제 네네. 다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이제 제 꿈이 촬영 감독이다 보니까
0: 아.
1: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좀 여러 개 찾아보고 있습니다.
0: 아, 요즘 뭐 보고 계신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실까요?
1: 지금 이제 어제 다 봤는데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방송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딱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니 드라마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도시남녀의 사랑법.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 요즘 뭐 고민이면서 관심사가
2: 이번 방학에 어떻게 알차게 재밌게 보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알차게 보는 게 뭐 알차게 국토대장정 가신
2: 네. 갔다 와서 또 그 후에 이제 8월 달에는 8, 9월 달에는 어떻게 재밌게 방학을 보낼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0: 대장정을 가서 한 일주일 가시나요?
2: 네, 맞습니다.
0: 아, 일주일 갔다 오면 또 발언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0: 본인의 개인의 관심사나 고민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좀 더 나아가서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은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예, 성훈 학생부터
2: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취업.
2: 네,
0: 네 그렇죠. 네, 취업. 뭐 근데 대학생들이 뭐 대학생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뭔 꿈을 가자는 시점인데 들어가자마자 요즘 또 취업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지만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하고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한번 부딪혀봐라. 공모전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위해서는 일단 뭐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뭐 실패도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고민들을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 본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털어놓은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땐 또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까 뭐 했던 우리 성훈 학생.
2: 네. 저는 일단 한번 아무거나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대학생들 사이 어떤 신조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나 표현이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건 아무래도 걸그룹 리슨의 멤버 중 한 명이 이제 원희가 했던 야호 이게 가장 지금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0: 아 야호. 네. 야호 야호는 산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1: 좀 톤을 다르게 야호 이렇게. 아,
0: 어릴 때 이런 용어를 써야 되나?
1: 기분이 좋을 때나 이제 딱 포즈를 취하면서 V를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딱 내밀면서 야호 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0: 아, 그 약간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하는 표현이군요. 본인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1: 네, 저도 요즘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럼 성훈 학생은 소개해 줄 친조가 있다면?
2: 저는 약간 야르 아니면 샤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야르 샤갈. 네. 제가 SNSL인가요?
2: 뭐 네, 그런 것 좀 요즘 밈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0: 아, 본인은 그런 용어들을 쓰시나요?
2: 네, 가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요즘에 그 신조어들을 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 유행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유행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신조어는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서 아, 요즘에는 좀 어렵다. 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런 신조어가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이제 이 신조어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좀 잦은 어린 친구들한테서 먼저 생겨나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분들은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못 알아들여서 세대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신조어에 대한 좋은 뜻들을 알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 같이 어머니와 아이들 세대에 좀 세대 차이가 줄어들면서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약간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서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요?
2: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요즘 표현 하나를 좀 고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 분 중에 누구나 한번.
1: 저는 이제 딱 하나만 한 소개해드린다면 아까 말한 야호를 한번 아, 조심스럽게 야호,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분 좋을 때 뭐 한번 잘 표현해 주시죠.
1: 야호.
0: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으실 때 오늘 야호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1: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와서 한번 라디오에 진짜 생방송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한 번쯤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드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성훈 학생?
2: 저도 색다른 경험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번 또 이런 이거를 또 생방 라디오를 해볼 수 있을지.
0: 언제든 도전해보셔도 가능합니다.
2: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1: 예,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최예나님의 캐치캐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최예나 씨의 캐치캐치. 뭐 이 노래를 특별하게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학과에서 진행한 미디어 문화학부 릴스 공모전 대회가 있었습니다.
0: 아, 네네.
1: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MT 때 이 노래에 맞춰 추고 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230만 조회수가 나와서
0: 오!
1: 한번
0: 230만이요?
1: 네. 한번 제가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릴스를 하나 조치를 하나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0: 아,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팀과 함께 그 문성훈, 김현수 학생과 함께 요즘 대학생들 관심사 그리고 MZ세대 신조어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민 상담이라고 해서 꼭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일상에서 조금 더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최예나님의 캐치캐치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You love me, you miss me, you tell me I'm beautiful, baby.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군산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이 팀과는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사, 뭐 고민, 그리고 신조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도 결국은 크고 작은 선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 우리가 뭐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 아주 사소한 선택 같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군산대 미디어학부 학생들 3팀과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선택의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향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 건지, 뭐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런 뭐 시험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팀 학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미디어문학부 이제 4학년 21학번 재학 중인 박레윤이라고 합니다.
0: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박레윤 학생. 네.
2: 아, 저는 미디어문학부 1학년 재학 중인 김건이라고 합니다.
0: 아, 1학년 김건 학생. 네. 지금 뭐 세 팀 나오는데 군산대 미디어학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우선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학과 장비와 그다음에 다양한 편집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이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0: 네, 뭐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뭐 그 장비도 많이 갖추고 있고 해서 이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 그런 학과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도 굉장히 좀 훌륭하시고요.
1: 네.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0: 네, 열정도 굉장히 많고.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우선 이 생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주제로 하면은 좀 더 재밌는 주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0: 아, 좀 더 좀 진지한 것보다는 좀 재미, 예, 뭐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는가? 밸런스 게임.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여름에 여행을 간다면 산과 바다 둘 중 어딘? 하나, 둘, 셋.
2: 저는 바다 선택하겠습니다.
1: 저도 바다.
0: 아, 바다. 왜일까요?
1: 산 같은 경우 여름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벌레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0: 아, 벌레.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시원하게 몸에 물을 적시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김건 학생은요?
2: 아, 저는 이제 여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닷바람 이제 맞으면서 걸으면 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전에 뭐 근데 여름산 겨울바다 뭐 이런데 아, 그런 여러분들은 반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벌레를 좀 싫어하시나 봐요?
1: 벌레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아. 뭐 찝찝한데 이제 벌레들이 윙윙 거리면은 이제 불편도 하고 이제 불쾌하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산과 바다 중에서는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집에 갔다라고 한다면 뭐 딱 하나 골라야 한다면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1: 짬뽕 하겠습니다.
0: 짬뽕.
2: 저는 짜장면 하겠습니다.
0: 아, 둘이 나눠졌습니다. 우리 박내훈 학생은 왜?
1: 짬뽕의 경우 저는 또 음주를 살짝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속을 쫙 내려줄 수 있는 해장용으로 짬뽕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반주 한잔 하면서 또 먹을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김관 학생은?
2: 저희 짜장면에 살짝 부담 없이 좀 먹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뭐 이렇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짬짜면을 시켜 드시는 때도 있나요?
1: 저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시킵니다.
0: 아, 반반이 아니고
1: 한 그릇씩 두 개로
0: 시켜요. 오, 가능하실까요?
1: 네.
0: 어, 그렇군요. 네.
1: 좀 대식가여가지고.
0: 아, 그렇군요. 네. 김건 학생은?
2: 저는 그래도 하나만 먹는 게 뭔가 섞이는 하나.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0: 네. 그럼 매번 짜장면만 드시나요?
2: 그냥 번갈아가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
0: 아, 번갈아가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좀 나눠 먹자라고 한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더 좋을까요?
1: 친구들과 나눠 먹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해본다면은 짬뽕 둘과 짜장 하나를 시키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탕수육을 무조건 시켜야 되기 때문에
0: 아 짬뽕 둘에 짜장 하나에
1: 탕수육까지
0: 탕수육까지 아,
1: 꼭,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0: 아 탕수육을 특별히 이렇게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저 항상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짜장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되고 짬뽕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여서 항상 같이 먹을 때도 탕수육, 혼자 먹을 때도 탕수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0: 김관 학생은?
2: 저도 탕수육에 꼭 들어가야 네, 약간 국룰 조합처럼 무난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 군산하면 군산이 또 짬뽕의 또 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군산에 짬뽕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짬뽕 맛집들을 다 탐방하셨나요?
1: 아직 다는 못 가봤습니다.
0: 추천해 줄 곳이 있다면
1: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이제 군산 이제 나운동인가 수송동쯤에 태성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곳이... 무조건 짬뽕을 먹어봐야 된다고.
0: 예, 제가 듣기 군산에 많이 유명한 데가 복땡땡 뭐 이런데 뭐 이런데
1: 맞습니다. 복땡땡 이제 지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먹어봤는데 아직 그 태성 그쪽을 먹어봐야. 정확히 어디가 맛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가면 꼭 한 번쯤 네 들러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관 학생이 좀 추천해 주실 그 맛집 있다면?
2: 저는 아직 1학년이라 그 많이 가보질 못해서
0: 아, 선배들 따라서 좀 선배들 많이 안 사주시네.
1: 좀 더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주긴 하는데
0: 그런 문화들이 조금 각자 네. 요즘 제가 좀 많이 좀 놀랬던 게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산다거나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각자가 또 이렇게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았고 돈도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더치페이 문화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좋은 방법일 수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전 이제 후배들과 밥을 먹을 때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재수 없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로 사주는 타입이라서
0: 아.
1: 더치페이 문화도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선배로서
1: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 학생은 어떠세요?
2: 저는 뭐 친구들끼리 먹을 때면 약간 부담 서로 안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더치페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내죠.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밸런스 게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밸런스 게임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평생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서 살기 그리고 계단이 없고 엘리베이터만 있는 30층 집에서 살기. 즉 쉽게 얘기하면 5층은 매일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요. 또 30층은 계단이 없어서 엘리베이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실지. 하나, 둘, 셋.
1: 전자 하겠습니다.
0: 전자.
2: 네, 전자. 저도.
0: 전자면?
2: 아, 네.
0: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 살기. 네. 왜 그러실까요?
1: 5층이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5층 정도면은 뭐 엘리베이터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5층 정도면 뭐 충분히 지금도 뭐 이 학과가 4층이잖아요.
1: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쓰긴 하지만
0: 아,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쓰는데 네.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5층 엘리베이터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무거운 짐 뭐 이럴 때는 어때요?
1: 무거운 짐 있어도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들과 같이 이제 옮기면 이제 금방 옮기기 때문에 네.
0: 아직 관절이 팔팔한 20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건 학생은요?
2: 저는 30층을 하면은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0: 아, 네. 매번 편하게 가긴 하지만 어떨 때 한번 뭐 고장이 나면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러시는 거냐?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참 편하긴 하죠.
1: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보셨죠? 끝났죠? 이제 대학이니까 시험들 보시는데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이 시험 범위가 좁아요. 네. 적은데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수님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시험 범위는 쉽게 내지만 범위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내는 그런 교수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범위를 넓게 가되 쉽게 가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분 중에 어떤 교수님이 더 많은지 하나 둘 셋.
1: 후자 하겠습니다.
0: 후자. 김건우 학생.
2: 저는 전자 하겠습니다.
0: 내용 학생은 왜 후자를
1: 그래도 이제 문제가 좀 쉬운 게 아무리 좀또 고생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면 되니까. 그래도 전자의 경우 제가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게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나 범위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내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또할수 있기 때문에 더 쉽다
1: 네,
0: 이렇게 생각했을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우리 김건 학생은요.
2: 저는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이제 범위가 좁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할 방향성 같은 게좀 명확해져서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0: 조금 더좀 집중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 미디어학부 처음 이렇게 한 학기에서 시험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2: 뭐 중간은 사실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말고사 때좀 많이 어려워져서 좀 살짝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주말은 쉬었는데, 아니, 중간은 쉬었는데 좀 기말이 좀 어려웠다. 어떠세요? 4년 뭐 시험 보셨잖아요.
1: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딱 1학년 때도 중간은 쉽게 내셨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기말은 어렵게 내시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김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0: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을 중간에 시험을 봤는데 다들 잘 봐. 그러면 좀 약간 성적에 있어서 편차를 좀 줘야 되니까 기말은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밸런스 게임 이야기 해봤습니다. 뭐 산이냐 바다, 뭐 짜장이냐 짬뽕, 뭐 50층이냐 5층이냐 30층이냐, 뭐 시험 범위 좁지만 어려운 시험이냐, 범위는 넓지만 쉬운 시험이냐, 뭐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각자의 또 성향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게임을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1: 우선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해본 것도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거를 학창시절부터 아침마다 방송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그때 그 학창 기억이 떠올라서 뭐좀 약간 감회가 새롭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멋진 후배들과 같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김관 학생은요?
2: 아, 저는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걸 평소에 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미안하고요. 네. 마지막 끝곡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1: 그 기태라는 가수와 백예슬이 부른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지 마요.
0: 오,
1: 라는 곡을
0: 떠나가요?
1: 선택했습니다.
0: 떠나지 마요. 이거 약간 밸런스인데요? 갈까 말까?
1: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노래.
0: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떠나가요, 떠나지요 마요. 마지막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공기는 무겁고 마음도 조금 처질 수 있는 계절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좋은 음악 하나, 반가운 목소리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전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선이었고요. 끝곡으로 네,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듣겠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전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Yeah. 비싼 차 예쁜 옷 고급 레스토랑 넌 잘 어울려 하지만 내 yeah, 그 액센 정말 아니야 너랑은 안 어울려 네 옆에서 그 질미술 지며 네 볼과 머리결을 만지며 속으론 분명 다른 여자를 생각해 어쩜

아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칭을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

하루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식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고 적응해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이제 너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내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더 쉬울지.

날씨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이제 7월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고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계절, 우리의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과 나무 그늘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합창곡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푸니쿨리 푸니쿨라입니다. 무서운 풀을 뽑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수레 타고 모두 가네. 타오르는 저 연기 손짓 안에 올라오라 올라오라.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푸니쿨리 푸니쿨라. 모두가 타는 차 푸니쿨리 푸니쿨라. 오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얌모 얌모여 꽃바 얌모야 얌모 얌모 꽃바 얌모야 푸니 굴리 푸니 굴라 모두가 다 숨자 푸니 굴리 푸니 굴라 아주 시원하고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1980년 나폴리시에서는 베수비오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전차 푸니 굴라를 설치했지만은 사람들은 화살의 폭발을 두려워하여 전차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곡가 루이지 덴차와 작사자 페피노 두르고가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산은 부를 뿜지만 우리 같이 올라가 보자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노래를 만들었고 이 노래가 발표된 후 노래와 전차 모두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무서워 타지 못하는 푸니쿨라 전차를 이 노래를 듣고 부르게 되므로 용기를 내어 전차를 타고 불타는 산으로 오르게 되니 이 곡도 유명해지고 푸니쿨라 전차도 인기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나우강의 잔물결,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고도 하죠. 루마니아 왕국 초대 군악대 총감독을 지낸 이반 오비치가 1880년 군악대를 위한 곡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전주곡과 4개의 소왈츠 및 종결부로 되어 있으며 단조와 장조를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예술을 띤 특유의 선율은 동유럽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죠. 이반오비치는 여러 통속 무곡을 남겼으나 이 작품 하나로 음악사에 길이 남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불려지는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니버서리 송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윤심덕의 사회 찬미도 이 곡을 편곡하여 부른 노래로 우리들에게 아주 친근한 곡입니다. 이 곡에 윤심덕은 자기가 사랑하는 김우진이 가사를 붙이게 하여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중가요 사회 찬미가 되었으니 사회 찬미를 부른 윤심덕은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였지만 맺지 못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애인 김우진과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관부 연락선이 4일 오전 4시경에 대마도 옆을 지날 즈음에 양양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는데 남자는 김우진이요, 여자는 윤심덕이었으며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정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더라. 윤심덕의 사회 찬미를 다뉴브강의 잔물결 곡의 가사를 붙여 불렀으니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 청산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한다 윤심덕 작사 오병희 편곡 사회 찬미를 윤희중 씨가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목숨을 던진 슬프고 애달픈 곡을 들었으니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한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김종환 작사 작곡 사랑을 위하여 청운령 합창단과 성모 여성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어.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어. 사랑으로 남게 해주어.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남성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전주 필그림 합창단의 남성 합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휘의 박종희, 반주의 이소영입니다.

내 주님과 같이 살면 그 생활 변화되고 마음의 기쁨 넘쳐 찬송이 절로 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과 같이 살면 기쁨 넘치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인생은 언제나 행복할 것입니다. 다음 곡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김노한 곡 서로 사랑하자를 아가페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긴 여름 오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뜨거운 여름날에도 아름다운 오후의 하모니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함께한 합창의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화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의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1: 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청소년기에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기에는 에너지를 주며 노년기에는 향수와 휴식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꿈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습을 섞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최강진저 한국의 미학이란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접화의 문화입니다. 한국의 접화 문화는 한국인들의 의식주 생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가령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나 찌개, 비빔밥 등은 출처가 다른 이질적인 재료들을 섞어 재료의 개별성이 혼합되어 나오는 절묘한 맛을 추구합니다. 섞은 결과가 어떤 특별한 개체에 동화되지 않고 중성적인 시너지를 지향할 때 한국인들은 온도와 상관없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재료를 기름에 볶아 동화된 맛을 추구하는 중국 요리나 회처럼 단일 재료에 응축된 맛을 즐기는 일본 요리와 다른 특징입니다. 자연광이 드러나는 정원 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의 정원은 주변의 자연과 접하는 경계지역에 두어 최소한의 인공을 통해 자연 자체를 정원으로 끌어들이고 인간과 자연이 접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정원을 인공적으로 거대한 자연처럼 만드는 중국이나 자연을 작게 응축시켜 집안에 들여다놓고 사는 일본의 정원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한국의 건축 역시 건물 자체보다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자연과 이상적으로 접화할 수 있는 터를 중시합니다. 한국의 도시나 마을이 주로 산과 땅이 접하는 산자락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술에 있어서도 흙이라는 자연과의 접화를 요구하는 도자기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운동도 바람이나 지형 등의 자연과의 접화가 중요한 양궁이나 골프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중국은 동화 문화입니다. 동화는 이질적인 성질이나 양식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생물학에서의 동화는 한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분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뜻합니다. 이때 필요치 않은 찌꺼기는 이산화작용을 통해 배출합니다. 녹색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탄소동화작용을 합니다. 식물의 잎은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햇빛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이때 산소는 배출되고 포도당은 녹말로 입에 저장되었다가 영양분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화와 이화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신진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한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생명체는 동화와 이화의 균형에 의해 자신의 규모를 유지합니다. 즉 동화작용이 이화작용보다 활발하면 비대해지고 그 반대가 되면 허약해집니다.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자신들이 문화의 중심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만적인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화사상은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중국인들의 동화의지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화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중심을 뜻하는 중국과 문화적인 우월성을 상징하는 화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고대 중국을 지칭했던 화하는 황허 중상류 지역에 거주하면서 황허 문명을 건설한 이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을 동화시켰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찬란한 문명의 주인공을 잡아하는 한족이 주변국을 동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한족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안 되는 나라는 이적, 즉 오랑캐라고 천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동화는 중심이 있는 통합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에 저바다에 누워입니다.

1번은 응축의 문화입니다. 응축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한데 엉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자연계에서 응축은 일정 압력으로 온도를 낮추거나 일정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하여 물질의 포화 증기압을 넘을 때 나타납니다. 응축은 동화와 마찬가지로 통합의 힘이지만 기질과 지향점이 있어서 상반됩니다. 동화 의지가 자기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해 가려는 힘이라면 응축의 의지는 내부를 향해 수축하여 하나로 결속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지작용은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중국 문화가 외향적이고 견고한 남성적 특징을 보인다면 일본 문화는 내향적이고 아기자기한 여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대륙국가인 중국과 달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의 지형적인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중국인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스케일보다는 작게 응축된 것에서 미적 쾌감을 느낍니다. 집을 작게 짓고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정원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을 축소한 분재나 꽃꽂이가 발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시락 문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해 있는데 작은 공간에 다양한 음식을 담는 도시락이야말로 일본 특유의 응축의지가 반영된 문화입니다. 응축은 부피를 줄이고 온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활기찬 생동성보다는 정적으로 고착된 상태인데 이러한 특징은 일본에서 보존 문화가 발달된 배경입니다. 일본에는 등록된 박물관만 4천 개가 넘고 지역 곳곳에 박물관이 있어 마치 전 국토가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인들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마치 냉동창고처럼 보존하려는 의지가 남다릅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분화의 문화입니다. 분화는 단순한 동질의 상태에서 이질적인 상태로 나뉘는 작용으로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거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서양 문화는 근본적으로 분화 의지에 따라 진보와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서양인들의 무의식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강력한 문화 의지로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를 낳았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나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주의가 낳은 문화들입니다. 개인 주체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는 서양 사회를 개혁하는 급진적인 방향이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을 모든 사고와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때로 사회 공동체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동양과 매우 상이한 특징이며, 이로 인해 서양과 동양은 행복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는 가족에 대한 관념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양에서 가족은 유기적인 응집력을 가진 단위로서 사촌, 팔촌, 십촌까지 친척관계를 형성하고 대가족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혈연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양 가족제도는 핵가족이며 친척의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공은 혈연관계보다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유방식에 있어서도 통합의지가 강한 동양인들은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분화의지가 강한 서양인들은 분석적이고 기계론적인 사고에 익숙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제작 93.5MHz 전주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킴 트리오의 연안부들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한 번의 출연으로는 너무 아쉽다. 할수 있다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라고 간결하게 염원하고 계신 전주 시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시집 와서 20년째 살고 있는 최수연.
0: 네, 전주에서 2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최수연님, 반갑습니다. 네.
2: 네, 저는 올해로 20살이 된 전주에서 나고 자란 20년 토박이 박서혜라고 합니다.
0: 네, 전주에서 나고 자란 박서혜님. 20 클럽.
1: 네.
0: 와서 결혼 생활 20년.
1: 네.
0: 박서혜님 20살. 그럼
2: 와.
0: 나 오시자마자
1: 아,
0: 응애
1: 20년이 넘었네요. 네.
0: 오시자마자 출산.
1: 네, 맞아요.
0: 아, 그러신가요?
1: 네.
0: 아, 의미 있다.
1: 네.
0: 20 클럽.
1: 그러네요. 좋네요.
0: 그렇죠. 네,
1: 네.
0: 좋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시민으로 소개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0: 간절합니까?
1: 네, 간절합니다.
0: 절실합니까?
1: 네, 절실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최수연님은 대전일중학교, 맞죠?
1: 네,
0: 대자 붙여야잖아.
1: 대전일중학교.
0: 대전일중학교 밴드 빈. 알파벳으로 BIN,
1: 네.
0: 맞죠? 빈의 이야기를 다룬 방송에 첫 출연하셨고,
1: 네.
0: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그때 그 빈이 해체 위기에 있었잖아요.
0: 지금도 존재하나요?
1: 아, 지금은
0: 네.
1: 전화 위복이라고 아, 다시 부흥했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이야, 방송의
1: 저희
0: 영향?
1: 아, 방송의
0: 이야, 박수.
1: 영향입니다. 박수. 아, 이 방송이 없었다면 아마 이 아이들이 그걸 들었을 거예요. 네, 홍보를 통해서
0: 네네.
1: 들었는데 아마 그걸 보고 영향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 둘째가 이거를 이제 안 하려고 혼자 한다고 그때
0: 그래,
1: 말했잖아요.
0: 어려운
1: 되게
0: 상황이었잖아요.
1: 위축돼가지고.
0: 네네.
1: 근데 갑자기 같은 학년에 랩하는 친구가,
0: 래퍼까지?
1: 랩 혼자서 작사, 작곡하는
0: 와우.
1: 친구가 있어요.
0: 와우.
1: 근데 그 친구가 기타를 들고 와서
0: 네.
1: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0: 먼저?
1: 네, 제안을 해서
0: 네.
1: 그럼 네가 회장해. 그럼 네가 장하면 내가 그냥 보조할게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0: 네네.
1: 그래서 그 친구가 장을 하기로 해서 결국에는 오디션을 다시 봐서
0: 네.
1: 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총 9명의 밴드 인원이
0: 아홉
1: 돼서
0: 명,
1: 예.
0: 이야.
1: 아, 싱어가 4명, 세션이 5명으로 이루어진
0: 이야.
1: 아주 완벽한 조합이죠.
0: 그때는 1인 밴드가 돼가고 있다라고
1: 네,
0: 얘기를
1: 맞아요.
0: 했었는데,
1: 위기였는데.
0: 훌륭하네요.
1: 네.
0: 그렇게 기회가 온다니까?
1: 그렇죠.
0: 꾸준히 그한 분야에 하고
1: 네.
0: 있으면은 누군가 인연이 되는
1: 그렇죠.
0: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1: 맞아요.
0: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아.
1: 네. 공동체 라디오 FM 93.5
0: 네.
1: 영향.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막강타워.
0: 한번 더 나오라고 지슬군한테 좀 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가
1: 알겠습니다.
0: 그 방송 활동하면 이제 봉사 시간에도 포함돼가지고
1: 네.
0: 학생들 저기 봉사 시간 뭐그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시간 될때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좀
1: 네, 좋은.
0: 나와주었으면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관계 있는 분과 동반 출연해서 의미가 더할것 같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박서혜님. 박서혜님?
2: 네.
0: 네. 첫 출연인 만큼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여쭤볼게요.
2: 네.
0: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2: 네, 당연하죠.
0: 전주에서 나고 자란 지 앞서 자기소개에서 20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 네.
0: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 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또 전주하면 맛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0: 네네, 맛의 고장.
2: 그냥 일단 어느 곳에나 가도 어느 정도의 맛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과 축복인 것 같아요.
0: 어딜 가든.
2: 네.
0: 그러면 최애 간식이 있나요? 서현님의 최애 간식?
2: 최애 간식. 최애간식.
0: 갑자기 질문 드려서.
2: 저는
0: 아니면 가족분들과 자주 드시는 간식이 있어요?
2: 간식? 근데 저희는 있고. 사실 이제 또 간식을 한번 막 꽂혀서 먹다 보면은 네. 질릴 때가 오잖아요.
0: 네네.
2: 그럼 그때 또 다른 걸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맞아요. 갈아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가족분들과 그 모여서 간식은 좀 네. 자주 드세요? 치킨 같은 거랑 드시고. 아,
1: 제가 항상 네. 식탁에 먹을 거를 비치해 놓습니다.
0: 아, 늘?
1: 네. 오. 떨어지지 않게.
0: 어.
1: 네.
0: 예를 들면 어떤 것들?
1: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계속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게 그 뭐 브랜드 명 말해도 되나요?
0: 아니, 안 됩니다.
1: 안 되죠? 네. 그 조그만한 비타민 아시나요? 그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중국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 비타민이 있어요.
0: 레땡땡 말고요. 한국 레땡땡 말고.
1: 샤로 시작하는 건데 네. 그거에 1kg를 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꺼내놓고 그다음에 그 혹시 그 마트에 파는 청포도 사탕 아세요?
0: 알죠.
1: 네. 청포도 사탕 아니고 샤인 머스켓 사탕이라고 있어요.
0: 아, 있어요?
1: 네. 이건 저만 아는 거예요.
0: 포도가 저기 샤인 머스켓 막 한참 붐이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사탕도 샤인 머스켓 사탕이
1: 네, 그렇죠.
0: 있으니까?
1: 그 맞아요. 사탕을 제가 또 열 봉지를 사서 대량 구매해서 네. 그거를 늘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올려놓으면 네, 식구들이 그걸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서 먹고 또 비어 있으면 제가 또 채워놓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질릴 때까지 먹입니다 저는.
0: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먹거리를 준비하신 어머니를 보고 서현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 그냥 이제 늘 엄마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바쁘고 지치고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네. 오늘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오늘은 내 가족들을 좀 외면하고 싶다. 이런 날들도 있을 텐데.
0: 맞아, 맞아.
2: 이렇게 뭔가 꾸준히 저희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네.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나중에 언젠가는 서해양도 누군가의 아내와 네. 엄마가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더더욱 지금보다 엄마의 마음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수현님?
1: 네, 그럼요. 그런 네. 날이 올 겁니다.
2: 맞아요.
1: 네. 네.
0: 참 이거 질문이 없던 내용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랑 같이 방송 출연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2: 사실 이런 방송은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좀 어색하고 지금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든든한 제 단짝 친구가 옆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엄마이자 친구,
2: 네,
0: 든든한
2: 맞아요.
0: 아군.
2: 네.
0: 서현님은 라디오 방 처음이시죠?
2: 네, 처음이에요.
0: 저희 스튜디오 좀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분위기나 괜찮나요?
2: 저는 생각보다 이제 더 협소한 공간인 줄 알고 왔는데 네. 막상 들어와 보니까 되게 쾌적하고 또 리모델링이랑 싹 깔끔하게 해놓으신 거 보고 아 여기는 되겠다. 더 잘 되겠다.
1: 맞아요. 네.
0: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기 조명 관련해서는 좀 서현님께 도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그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여성의 고민이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대 부모님 직업이 중요해?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 A씨는 엄마는 초등학교 청소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식당을 하시다가 이제 청소일을 하신다 라는 내용과 함께 나는 엄마의 직업을 창피하다고 느낀 적 없고 오히려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뭐라도 하려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올렸습니다. 이렇듯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A씨는 남자친구에게 집안 사정에 대한 말을 꺼냈다는데요. 그런데 A씨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난다는 식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A씨는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헤어지자고 했다는데요. 이어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자친구랑 잘 헤어졌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나이가 있어도 일하려는 게 멋지다. 우리 부모님도 경비일 하시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등 글쓴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게 현실이다. 창피하진 않은데 신경은 쓰이지. 진짜 솔직히 집안 차이 나면 만나기 힘든 거 사실이다 등 현실적인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우리 엄마 청소부야 라는 말에 남자친구 반응 충격. 이라는 뉴스입니다. 우선 뉴스에 대한 두 분의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2: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남자친구의 말이 너무 충격이었고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난다? 도대체 남자친구

0: 하는 게 결혼을 전제로 이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직업과 또, 아,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이게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물론 저는 20살이라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나도 결혼할 때가 되면은 저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또 두려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 참,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직업으로 인성을 판단하고, 결혼까지도 직업을 보고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수현님은
0: 네.
1: 오랜 기간 결혼 생활 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0: 네.
1: 결혼 생활 몇년 정도? 아, 20년?
0: 지금
1: 결혼해서
0: 20년 플러스 연애 기간까지 하면 한 22년?
1: 22년?
0: 네.
1: 혹시 배우자의 직업이 결혼
0: 네.
1: 결심에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0: 네.
1: 서혜님께는 젊은 세대이시잖아요.
0: 네.
1: 뜨거운 20살?
0: 네.
1: 네. 미래 배우자의 직업도 결혼 결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아, 네. 일단 저는 배우자의 직업이 무직이었습니다.
1: 아, 결혼하실 때?
0: 네. 그때
1: 아.
0: 당시에 제가 사랑에 빠져서 저는 뭐 나이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이, 직업, 뭐 집안 배경 뭐 그런 게다 눈에 안 들어오던데요. 사랑에 빠지니까.
1: 콩깍지가
0: 네,
1: 쓰였다고
0: 한
1: 흔히
0: 300겹
1: 하죠?
0: 정도가 네, 그때는 씌인 상태라서 네, 직업이 없었고 저는 그냥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지. 뭐 직업 저는 그때 직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이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한다고 하루는 일용직을 갔다 와서
1: 막일.
0: 네, 일용직을 갔다 와서 그때 당시에 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꾸깃꾸깃 일당을 받고 해가 질 때쯤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건네는데 저는 거기에 반했어요.
1: 하루 일당
0: 네, 하루
1: 8만.
0: 일당을 그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1: 그렇죠.
0: 열심히 하루 동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저한테 그 갖고 저한테 다 줬거든요. 저는 그 돈이 되게 값지다고 생각을 했고, 아, 이런 남자면 내가 그냥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나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직업이 남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때.
1: 아,
0: 네.
1: 이야, 로맨틱하네요.
0: 그러게요.
1: 이 말씀
0: 좀
1: 내용을 좀 서현님은 알고 계셨었어요?
0: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얼추 전에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1: 그럼 당시 저기 남편 되신 분이 이제 무직이셨으면
0: 네.
1: 결혼하셨을 때
0: 네.
1: 좀 이제 친가, 아니, 처가?
0: 저희 엄마가 엄청
1: 엄마,
0: 반대를
1: 아버지가.
0: 하셨죠.
1: 그러니까.
0: 네, 그 반대를 해서 사실은 둘이 도망을 간게
1: 도망갔다고요?
0: 네. 네, 이렇게 예쁜 딸을 낳으려고, 네, 그때 도망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사실은 한번 한다고 하면은 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못 말리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한몇 개월 있다가, 아, 그래,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1: 자식이는 부모 없다.
0: 네. 제가 좋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
0: 네.
1: 그 직업이 결혼을 결심하는 그 요인은
0: 네,
1: 아니었네요.
0: 저는 전혀 직업에 대해서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또 원고에 없는 내용 불쑥.
0: 네.
1: 서현님이 나중에
0: 네.
1: 결혼을 한다라고 했는데
0: 네.
1: 배우자가
0: 네.
1: 남자분이 공교롭게 무직이야.
0: 네.
1: 어떻게 하실래요?
0: 저는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정말 이 딸이 선택한 남자를 그냥 믿을 것 같아요. 네, 직업이 없다고 해도.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정말 그 딸이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남자도 딸을 사랑하는지, 저는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 보면 뭔가 보이는 네, 게
0: 보면
1: 있어요?
0: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1: 기분이 그래서, 느껴집니까?
0: 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솔한 사람이구나. 네네. 아니구나를.

0: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신 있게 직업이 없어도, 네, 사실은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었는데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1: 그럼요.
0: 살다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1: 지금 당장 뭐 직업이 잠시 없을
0: 그렇죠.
1: 뿐이지, 뭐
0: 맞아요.
1: 그 후에 또
0: 그렇죠.
1: 좋은 일자리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 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서현님은요? 미래의 배우자.
2: 저도 딱히 직업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 결혼할 때가 되면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1: 지금 갓 20살 돼서 그런 거
2: 네, 그쵸.
1: 아니에요, 지금?
0: 아직
1: 사랑이
0: 몰라요.
1: 먼저일 나이 아니야, 지금 20살.
2: 맞아요. 그러면. 아직 사랑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직업보다는 저도 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것 같긴 해요, 먼저. 왜냐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막뭐잘 나가는 정말 뭐 의사나 이런 거여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 대해주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무직인 사람을 만나서
1: 네.
2: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싶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뭐 흑과 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2: 그렇죠.
1: 그 결혼이 현실이라고는 하나,
2: 네.
1: 어쨌든 뭐 직업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앞서 두 분이
2: 맞아요.
1: 말씀해
2: 그렇죠.
1: 주셨던 것 같이 바뀔 수 있지만 인성은 변하기가 쉽지
0: 네.
1: 않잖아.
0: 맞아요.
1: 사랑도 그렇고.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참 사랑과 인성이 우선이다.
0: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0: 네.
1: 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 그러니까 직업도 안 보이고 막 그런 배경도 안 보이고 막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0: 네.
1: 수현님이 이제 콩깍지가 쓰였다고
2: 그러게요.
1: 그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0: 맞아요.
1: 콩깍지 오래 갑니까? 지금도 끼고 있습니까?
0: 중간에 살짝 벗겨질 때도 있는데요.
1: 네.
0: 네, 뭐 다시 쓰는 방법도 있어요.
1: 아, 떨어지려면 다시
0: 네,
1: 눈에 끼고
0: 다시 또 제가
1: 하신다면서요.
0: 임의적으로 이렇게
2: 맞아요.
0: 끼기도 하고,
1: 억지로.
0: 네, 또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희로애락을 이렇게 수년간 겪고 나면 이제 좀 동지애라는 게 생겨요.
2: 의리.
1: 진정한
0: 네,
1: 가족.
0: 그렇죠.
1: 우리는
0: 진정한 가족,
1: 가족이야.
0: 똘똘 뭉친 그 가족의 힘.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남녀 간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이제 약간 변하는 거죠.
1: 가족의.
0: 더 범위가 넓어지고.
1: 맞아요.
0: 네.
1: 인류애적인
0: 인류애적인 사랑이
1: 사랑이
0: 생겨요.
1: 되는 거죠. 이성적인 사랑이
0: 네,
1: 아닌.
0: 그렇죠.
1: 저도 좀 결혼 생활 좀 하다 보니까는 수현님 하신 말씀이
0: 공감이 가죠.
1: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아직 저기 모르시죠?
2: 저는 몰라요.
0: 아직 모릅니다.
1: 서현님은 아직 모른다.
2: 네.
1: 네, 좋습니다. 아유, 말씀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가볼게요. 뉴스로 돌아와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남자친구가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둘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언젠가는 터지긴 터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꺼냈다는 거는 그걸 듣자마자 그 사람은 그냥 배출을 해냈을 뿐이고. 어쨌든 그걸 그때 말하지 않았어도 약간 속으로 아,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또 갖고 살면은 그 여자친구를 대하는 데에서도 그 태도가 드러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다시 한번
2: 네.
1: 그 멘트 해주세요.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2: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1: 아니, 제가 이 말을 만약에 지금 결혼 전에 이제 여성한테 들었거나 지금 배우자한테 들었으면, 아, 정말
2: 마음이
1: 재수없게
0: 너무.
1: 들린다.
0: 맞아요. 맞아요.
2: 차이 나는데?
0: 정말 딱그 표현이 맞아요.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2: 그럴 것
1: 그러니까.
2: 같아요.
0: 네.
1: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0: 네.
1: 드러날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렇죠.
1: 언행으로.
0: 그렇죠.
1: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님?
0: 저는 이 멘트를 딱 들었을 때, 이 남자친구가 T인가? 약간 그 MBTI 성향 중에 막
1: 예.
0: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뭐 자기 생각을 막좀 MBTI랑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 제가
0: 네.
2: T여서 아는데,
0: 네.
2: T는 저런 발언을 하지
0: 아,
2: 않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아, 그런 거하고는 약간 별개인가요?
2: 네.
0: 아무튼 그럼 성향이 좀 너무 솔직한 성향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1: 네.
0: 그리고 굳이 그거를, 너무 편해서 그랬는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1: 그러니까
0: 예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약간 상대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또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1: 말 않고 속으로만 네. 생각하는 것보다 네. 말해주는 게 좀 나은 경우도 네. 있긴 하잖아
0: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라고까지만 했지 뭐 결혼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었으니까
1: 네네.
0: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 그 여자와 남자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왜 남자어 여자어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여자 친구가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을 정도면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되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결혼해서 둘이 좋아서
1: 두 집안이 합쳐지는 네. 거 하나가 되는 거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 친구의 그 부모님 또한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1: 더 어마어마한 폭탄이 이제
0: 네. 그래서 아마 헤쳐나갈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네. 잘 헤어졌다 잘 헤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1: 뉴스에서는 이제 남자친구가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많이
0: 네.
1: 있잖아요
0: 그렇죠.
1: 여자분이 이제 그런 남자친구한테
0: 네.
1: 그런 얘기할 수 있고면 저도 그 상상했던 게 그 집안의 그 예, 집안의 분위기 또 어떨까 막
0: 그렇죠.
1: 그런 게 신경 쓰이더라고
0: 얼마나 차갑겠어요
1: 네 그... 부모님은 더 하지 않으실까 뭐 네. 그런 거 있잖아
2: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그런 부모님을 뭐 시부부님 또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으로 만나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싫지 않나 상상만으로 싫잖아요
0: 네
1: 그죠
0: 꽉 막히네요 답답하네요
1: 네 그러면 그 선의의 거짓말
0: 네.
1: 부부간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수연님
0: 있죠
1: 어떠세요?
0: 많죠 네
1: 그게
0: 많아요
1: 선의의 거짓말
0: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걸 해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좀 맛이 없어요
1: 네네.
0: 그런데도
1: 그렇지
0: 네 상대방을 위해서
1: 해준 게
0: 아 진짜 맛있다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멘트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다음 날 또 더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속으로 맛이 없다고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0: 네.
1: 이걸로 뭐 이혼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
0: 그렇죠.
1: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죠.
2: 맞아요.
1: 그렇죠. 너무 커. 그렇겠죠?
0: 너무 커요.
1: 선의의 거짓말 그런 문제가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
0: 네.
1: 그렇죠.
0: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그 순간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왜 배경을 보고 왜 네. 집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청소부인 거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우리 둘이 사는
0: 네,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1: 우리나라가 좀 형식, 허례허식 뭐 그런 거 격식 그걸
0: 너무 남들한테
1: 많이 따지잖아.
0: 보여지는 게 너무 삶. 중요한 사회니까
1: 나의 있는 그대로 삶이 아니고
0: 네.
1: 남에게 보여주는 좀 삶을 살다 보니까 의식하는가 봐.
0: 네.
1: 여전히 그렇네요.
0: 그러네요.
1: 서현님은 어떤 삶이세요? 남한테 좀 보여지는 걸 의식하는 삶이세요? 아니면 난 내가 하고 싶은데 하면 살고 있어요? 입니까?
2: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2: 네.
0: 아니, 그렇게
1: 말씀,
0: 살고 있나요?
2: 네.
1: 말씀하시는 거 이제 방송도 처음이신데
2: 네.
1: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다 보면 참 차분하시고 자기의 좀 신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옳은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2: 감사합니다.
1: 좋은 성인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의 마지막 질문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연님은 따님이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네. 젊은 나이시니까 아드님은 중학생으로 뮤지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0: 네.
1: 엄마로서 이런 직업, 이런 일을 또 해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서연님께는 현재 하는 일을 좀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런 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일단 저희 딸은 지금 20살인데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조명 일을 바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자격증 공부도 혼자 하고 있고 혼자서 스스로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선택한 지금 현재의 선택한 직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네네.
0: 어, 제가 지금 저도 직업이 좀 몇 가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한 뭐 6번 정도. 오. 네, 뭐 주부도 직업의 하나니까.
1: 그럼요.
0: 네, 전업주부였을 때도 있었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택한 직장도 있었고, 지금 현재 또 직장은 다르고.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 가지 직업으로 20년, 30년 그 이어나가는 사실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지금 현재 선택한 그 일을 좋아한다면 그냥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이직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1: 네네.
0: 흔쾌히 그래 너가 알아서 스스로 잘 선택해서 해봐라 응원을 해줄 것 같고 같아요.
1: 요즘 직업이라는 게 그 첫 선택을 해서 그걸 쭉 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처음 선택한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아닌 그쵸. 것 같아.
0: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AI 시대에 오면서 뭐 사라질 직업들 뭐 10가지 그 중에 진짜 딱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들, 선호하는 직업들이 그 안에 엄청
1: 많아요,
0: 많잖아요.
1: 많아요. 네.
0: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 그 변화를 시대의 변화를 잘 체크하고 순발력 있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 능력이 사실은 더 좋다, 뛰어나야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1: 네네.
0: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한테 직업을 제시를 할 때도 이런 직업을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진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좀 폭넓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1: 네네.
0: 저 또한 그랬고. 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적중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1: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직업을 계속 밖에 점유해 나가기 때문에 미래 사회 직업이 그러니까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지는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운
0: 맞아요.
1: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0: 네.
1: 수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간접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통찰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 이런 직업을 좀 준비해야겠다.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책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소연님은 어떠세요? 자기 직업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일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
2: 저는 현재 앞서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무대 조명 감독을 일을 조금씩 하고 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직업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무대 조명 감독은 물론 뭐 연극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쇼를 중심으로 뭔가 콘서트나 행사 이런 기획과 총괄 그다음에 PD, 오퍼레이터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극장이나 특히 이런 곳에서는 조금 여성 차별이나 이런 논란도 많긴 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몸으로 내가 직접 뛰어야 되고 무대 조명 장비도 정말 무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용 차별을 겪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이런 인식이 개선되기도 하고 해서 또 실제로 무대 조명 감독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아직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일단 좀 페이 문제. 네, 적당한 임금을 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남자 대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2: 그냥 모두가 그런 뭐 임금 체불이라던가 조금 미지급 이런 상황도 많고.
1: 지금도?
2: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일도 줄어드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출근은 시키지만
3: 또 내가 이것밖에 돈을 못 준다.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법적으로나 조금 네. 그리고 저희를 고용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좀 인식이 개선돼서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많은 준비를 해오셨네요.
3: 네.
1: 말씀 그냥 술술 잘 나오시네. 잘 키우신 것 같아요.
0: 네.
1: 어머니.
0: 정말 잘
3: 평소에 키웠습니다. 생각하던 것들이라서. 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이제 그 첫 번째 뉴스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그 뉴스 관련해서 추가 말씀 있을까요?
3: 네.
0: 궁금하네요. 그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이랑 결혼을 했을지.
1: 근데 진짜 그런 싫다, 그죠?
0: 네.
1: 싫다. 근데 있는 일이니까 뉴스에 나왔을 텐데. 네,
0: 그렇죠. 정말 좋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1: 정말요. 네. 그렇죠. 아까 그 멘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서혜님.
2: 잠시만요.
1: 네. 차갑게 한번 해줘봐요.
3: 아, 우리 집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 아, 꽂힌다. 가슴에 꽂힌다. 네,
0: 반성하세요, 남자친구분.
3: 반성하세요.
1: 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본 훈훈한 뒷유리 스티커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에는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해당 사진을 촬영한 글쓴이는 아침 출근길에 이 차량을 봤다며 최근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하늘에서 보내준 응원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울컥했다는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차량 스티커를 둘러싼 시선은 그동안 곱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 빵빵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등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문구가 종종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를 넘는 농담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당 차량의 문구는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건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티즌들은 문구 하나로 차주의 인품이 느껴진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이걸 본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는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 네, 두 번째 뉴스.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스티커에 전국 운전자들 몽땅 울렸다. 아, 느낌이 안 사는데요. 서현님 한번 다시 느낌 살려서 읽어주세요.
3: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4: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스티커에 전국 운전자들 몽땅 울렸다.
2: 오, 네. 좋네요. 함께하면 다행이다. 네. 자, 따뜻한 뉴스입니다.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4: 네. 저는 사실 요즘 시대가 너무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와중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수연님?
5: 네. 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저도 출근길 40분, 퇴근길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구들을 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문구를 보면은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2: 네, 참 훈훈하고 따뜻한 뉴스. 네. 두 분 운전하시죠? 수연님 하시고.
4: 네. 저는 서인... 아직.
2: 아, 아직은. 네. 곧 이제 준비해서 네, 네. 하시나요?
4: 네. 맞아요.
2: 네, 기억에 남는 차량 스티커 문구가 있을까요? 두 분은 혹시?
4: 저는 오히려 이렇게 뉴스에서 다뤄줬던 선례보다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제가 약간 인터넷에서 본 그런 짤 같은 게 있었는데 운동하는 아들하고 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 아, 조심해라. 아, 약간 이런 부원의 경고, 약간 협박 이런 멘트들이 오히려 딱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2: 왜 그런 걸 쓸까 싶고 그래요. 재미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진짜 그냥... 내 옆에 오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뭐 그런 건가?
5: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약간, 그러니까 위트 있게, 본인들은 위트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4: 맞아요.
5: 네. 그래서 뭐, 나도 운동했어. 이럴 맞아요. 수도 있고.
2: 수연님은 혹시?
5: 저는, 기억에 남는 차량 스티커 문구가 좀 의외의 문구였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 차량의 문구가 제 아이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2: 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5: 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이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2: 저도.
5: 네. 같은 차였나. 막 보신 게. 네, 아무튼 그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고 제가 그때 저도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라서 네. 아, 나도 저렇게 붙이고 싶다. 제 차에 붙이고 싶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붙이진 않았는데 네. 네. 그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지친 몸.
5: 네.
2: 또 스트레스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앞차에 그 문구가 있으면요.
5: 네.
2: 이상한 왠지 그 마음 뭉클해지면서
5: 맞아요.
2: 마음이 녹아내 그러니까 스르르 풀려. 그
5: 자녀 생각도 스트레스. 나고.
2: 그러니까요. 그거 한 문구 하나 때문에
5: 네. 그 운전자의 그 가족 애가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아, 저 사람은 되게 자녀를 사랑하구나
2: 네.
5: 이런 게 막 느껴지는 네, 문구였어요.
2: 신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2: 네. 그것도 있고 저는 그 타이어 버스 눈 알죠?
5: 네.
2: 덤프 트럭 있잖아.
5: 맞아요.
2: 화물차들 네. 무섭잖아요. 막 네. 쌩쌩 못 하는데 눈이 딱 붙어 있으면 네. 그렇게 순해 보일 수가 맞아요. 없어요.
4: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2: 눈을 붙인 것 뿐인데. 그래서 원래 덤프 트럭 큰 화물 이제 운전하시나 고생한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네. 무서운 것도 사실이니까 네. 안전 운전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5: 그거 아세요? 그 덤프 트럭의 눈이 그 라이트를 받으면 반짝거려요.
2: 형광 기능까지
5: 빛나,
2: 있어요.
5: 빛나요.
2: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순화된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5: 네.
2: 그런 또 신비한 힘이 있더라고요.
5: 맞아요. 좀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2: 네네. 뉴스 소개와 같이 위로는 커다랗고 계획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5: 네.
2: 일상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소소한 것에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은 어떤 경우에 위로가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아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4: 저는 약간 특히 부모님한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뭔가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다 보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앞서 말했던 것만으로도 좀 엿볼 수 있지만 저한테 뭔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도 또 경청을 충분히 해주시고 아 이건 이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좀 존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2: 네네.
4: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나 사랑받고 있구나 위로가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네.
2: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이 평온해요.
5: 네.
2: 밖에 나가서도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4: 맞아요.
5: 네.
2: 그 아이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의 심성이라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5: 네.
2: 시작되는 거잖아요.
5: 네.
4: 네.
2: 그런 면에서 보면 수현님 좋으시겠습니다.
5: 평온합니다.
2: 네. 수현님은? 네.
5: 저는 그 진짜 이 뉴스처럼 그냥 무심결에 탁 얻는 위로가 있는 것 같고 또 비단 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눈빛만 봐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아, 나 너의 마음 다 알고 있어. 네, 그냥 조용히 와서 손만 잡아주는데도 오히려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네. 그냥 말없이 다가와서 그냥 나 너의 마음 알고 있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말로 뭐 힘내, 뭐 응원할게. 물론 이런 말도 힘이 되지만 사실 위로라는 거는 그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야 정말 그 위로가 힘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네네.
5: 그래서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말을 한다면 단 한마디이지만 위로를 크게 얻는 것 같아요.
2: 제가 이제 제 원고에만 적어둔 게 뭐였냐면
5: 네.
2: 누군가의 언어 표현보다 무심한 듯 챙기는 행동에 우리가 위로받기도 한다라는 걸 네. 적어놨는데 또 수현님이 또 앞서 앞에서 또 그걸 또
5: 저와 생각이
2: 말씀을
5: 많이
2: 또 딱 해주셨네요.
4: 네.
2: 저희 나이대가 되면 좀 비슷한 생각을
5: 그러니까요.
2: 했나요?
5: 그러니까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2: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맞아요. 말보다는 또 행동 누군가 딱 와 뒤에서 날 백허그 딱 해주면 또
5: 눈물 나죠.
2: 처진 내 어깨를 보고 누군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네.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5: 그렇죠.
2: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백허그는 안 겪어봤나? 두 분 어떠세요? 백허그 살아오시면서
5: 저 너무 좋죠. 백허그
2: 경험 있으세요?
5: 해달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남편한테 아, 나 뒤에서 백허그 좀 해줘. 오늘 백허그가 필요해. 네.
2: 서혜님은 백허그
4: 저는 엄마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 네. 집안에서
4: 맞아요.
2: 네. 저도 아이들한테 한번 백허그 한번 해봐야겠네요.
5: 네.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이거 지금 라디오라서 동작이 안 보이는데
2: 네.
5: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박수를 두 번 치고 이렇게 하고 팔을 딱 벌려요.
4: 맞아요.
2: 뛰어와라?
5: 예, 네, 나한테 와라.
2: 어, 들어와, 들어와.
4: 앵겨라.
5: 네, 들어와, 들어와. 어. 그럼 이제 아. 막내 같은 경우에 막 달려와서 탁 안기거든요. 네, 그런 제스처로, 이렇게.
3: 맞아요.
2: 그래요. 네.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하게 오는 게 있어.
5: 네.
2: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또 이야기가 되겠네요. 내가 위로받은 만큼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참견과 오지랖으로 보일까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위로해도 되나? 라는 소심함이 발동할 때가 있는데요. 두 분만의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두 분만의
4: 저는
2: 방법.
4: 앞서 말했듯이 이제 MBTI 대문자 T거든요. T비율이 정말 높은 사람으로서 사실 위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공감을 하는 척, 위로해주는 척,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거나 정말 나의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힘든 거를 묵묵히 듣고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5: 티 맞아요.
2: 티같이 어.
4: 좀 선 해결책 후 공감 이렇게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위로가 좀 서툰 편인 것 같아서 네. 네 앞으로 또 저만의 방법을 한번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2: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5: 필요하죠.
2: 뭐 처음부터 공감만 네. 하기보다 네. 일단 좀 도움이 되는 좀 나름의 그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
5: 혹시 맞아요? 진행자분 티세요?
2: 저요?
5: 네. 네.
3: 너무 좋아요.
2: 집에서도 왜 이렇게 공감을 아~ 못하냐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5: 네.
2: 방송에서는 출연자분들 이야기하면, 오, 아, 그렇군요.
3: 맞아요.
2: 저 집에서 못하냐고 맨날 잔소리 먹고 있어요.
5: 네. 저는 반대예요. 저는 공감을 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서, 이게 앞 옆에 사람이 어딘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팔을 다치잖아요. 그럼 제 팔이 아파요. 이렇게 저려와요. 그래서 좀 그 공감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뭔가 상처를 받거나 위로가 필요하면 저도 같은 마음을 느껴서
2: 감정 이입이
5: 이입을 좀 잘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울면서 벌써 울면서 얘기하면 저도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네 해요.
2: 그게 힘들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공감을 잘해주는 거긴 한데 감정이입이 너무 되다 보니까
5: 네,
2: 본인도
5: 맞아요.
2: 이제 힘들어하는.
5: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창 시절부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고민을 저한테 다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다 받아내야 하니까
2: 그렇죠.
5: 그때는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증폭이 막 심해서 네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람이고 지치니까 공감해줘야 되는데 저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제 감정도 힘들어서 축 처질 때 누군가 나한테 고민을 상담을 해오면 일단은 들어주긴 하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넉다운이 되는 거죠.
2: 네네네네.
5: 네.
2: 공감해주기가 위로하는 방법이다. 네. 수연님의.
5: 네.
2: 근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5: 네, 힘들어요.
2: 그럴 때는 이제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쉬기 아니면은.
5: 저는 그냥 지금 사실 정장을 입었는데.
2: 네.
5: 저는 진짜 마음이 몸과 마음이 힘들면. 이대로 그냥 침대에 가서 옷 갈아입지 않고
2: 네.
5: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충전을 해요.
2: 수면?
5: 네. 맞아요. 그냥 누워서 눈이라도 감고 있어요.
2: 네네.
5: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2: 그러면 위로에 도움이 된다는
5: 네.
2: 말씀이신 거죠?
5: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충전하면 조금 상쾌해져요.
2: 저는 마음속에 있는 말은 최대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 네.
2: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고맙거나 감사한 마음 있잖아요.
5: 네.
2: 그걸 좀 말로 막 이렇게 좀 표현하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5: 맞아요.
2: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감사함 느끼면은 지금 네. 얘기하자.
5: 표현하세요.
2: 어, 미뤄두지 말고.
5: 말 안 하면 몰라요.
2: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5: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2: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5: 네. 말을 하기 힘들면 편지를 쓰세요.
2: 편지.
5: 저는 진짜
2: 편지가 더 어렵다.
5: 아니에요. 그 편지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요만한 그 손바닥만한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네. 짧은 문장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달을 하면 네.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 두 분이 말씀 잘해주셔서 벌써 이제 한 시간이 가까워지네요. 자, 두 분과 뉴스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봤는데요. 뉴스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뉴스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 아니면 두 번째 뉴스?
4: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뉴스가 좀 더 제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요즘 또 사회가 정말 냉랭하고 좀 어쨌든 개인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렇게 정말 뭐 큰 멘트는 아니지만 간단한 멘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감동을 받게 하는 이 운전자가 뭔가 존경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은?
5: 저도 두 번째 뉴스가 마음에 더 와닿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구를 좀 선하고 좋은 문구를 약간 공익 운동처럼 네,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어떨까.
2: 공익광고 같이.
5: 네, 공익광고 같이. 그냥 무료로 스티커를 주는 거죠. 그 글자 문구를
2: 네네.
5: 네, 지원을 하면. 그래서 그걸 좀 붙여서 뒤에 운전자를 힘이 나게 하는 문구. 네, 그런 걸 좀 운동을 하면 어떨까.
3: 좋은데요.
5: 네, 갑자기 드는 아이디어예요.
2: 네네네. 내가 만든 좋은 문구 하나에 또 많은 네. 시민분들이 그거 보고 즐거워해 주신다면
5: 좋은 것 같아요.
2: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5: 네.
2: 소희님 어떠셨어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4: 아, 사실 처음에는 너무 좀 긴장되고 내가 라디오를 과연 출연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끝나갈 시간이 다가와서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5: 저도 처음 라디오는 우리 아들과 했고 지금은 또 딸과 함께 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을 쌓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2: 네,
5: 그리고
2: 아유.
5: 너무 감사드려요. 초청해 주셔서.
2: 아닙니다. 저랑 함께 주셔서 제가 네. 이제 감사드려야죠. 네. 가족과 함께하는 방송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네. 자,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만 같은 두 분 최수연, 박서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2: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지그지글러.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6: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천지유니버스 로컬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도 있고요. 그리고 표정, 손짓, 몸짓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몸짓의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는 둠칫 댄스 스튜디오 정민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로컬 이야기 또 함께 주시는 우리 정민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둠칫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며 둠칫 아트 프로젝트의 대표 정민아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개만 들었을 때는 또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일 하시는지까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무용수로서 해마다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요.
0: 네.
1: 네, 전주 둠칫 댄스 스튜디오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무용이랑 댄스 클래스, 그리고 둠칫 스튜디오를 떠나서 외부 강사로도 프리랜서로 엔잡러의 삶을 살고 있어요.
0: 네. 자, 일단 스튜디오 이름이 둠칫입니다. 둠칫. 굉장히 또 귀여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둠칫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스튜디오 이름을 정하게 되셨습니까?
1: 이제 스튜디오 이름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0: 네.
1: 뭐, 제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0: 네.
1: 뭐, 항상 우리 옆에서 매일 이렇게 춤을 춘다는 의미로 데일리나, 아니면 뭐, 약간 멋있어 보이는 이름 있잖아요.
0: 네.
1: 뭐, 현대무용이 모던 댄스인데, 모던 뭐, 제이, 뭐, 이런
0: 어,
1: 식으로
0: 네.
1: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춤을 조금 친근하게 알려주고 싶고,
0: 네.
1: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다가, 둠칫, 둠칫, 두둠칫? 이러면서, 평소에 입에 딱 붙는 이름을 원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에
0: 네.
1: 이렇게 스튜디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확실히 그 전에 고민하셨던 이름들과 이 둠칫을 좀 비교했을 때 둠칫이 좀더이 마음의 벽이 굉장히 문턱이 좀 낮은 느낌이긴 하네요.
1: 네.
0: 그럼 어떻게 이 이름으로 효과를 좀 톡톡히 보셨습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홍보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0: 네.
1: 부담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께서.
0: 그러면 지금 이 스튜디오가 어디에 위치해 계시죠?
1: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0: 또 월세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1: 그래서 엔잡러예요.
0: 아,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엔잡러라고 하셨는데 좀
1: 네.
0: 더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넘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0: 네.
1: 무용수로서는 이제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0: 아,
1: 지원사업으로 공연을
0: 네네.
1: 올리고 열정 페이 정도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그렇게
0: 네.
1: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둠칫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전에는 무용 프리랜서 강사였어요. 그래서
0: 네.
1: 유아 발레나 아직까지 조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0: 이제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된 수입원이 보통 그 예술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창 접수받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1: 이제 서류 접수할
0: 그렇죠. 네네.
1: 시기죠.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주위에도 이렇게 지원 사업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1: 맞아요.
0: 어떻게 이번에 취미를 잘 하고 계십니까?
1: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지원 사업을 조금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1: 네.
0: 지원 사업 하시면서, 전주. 이제 사실 뭐 가장 위에는 이제 나라에서 전체 운영하고 이제 뿌리는 뭐 그런 사업이긴 한데, 전주에서 이런 지원 사업 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1: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0: 그래도 간단하게 좀 대충 한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1: 일단
0: 네.
1: 직설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아, 이건 공익을 위한 거니까. 왜냐면 전주도 사실 예술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1: 일단 지원금이 적습니다.
0: 아, 근데 그럼 지원금이 어쨌든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지 않나요?
1: 그렇기는 한데,
0: 네.
1: 이제 저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직 저도 경험하기 전이지만 더큰 무대는,
0: 네.
1: 지역마다도 지원금이 같은 지원 사업이어도 다른 경우가 있다고
0: 아,
1: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런 부분이랑, 이제 두 번째는 무용수들이 좀 없어요. 지방이다 보니까.
0: 아, 그럼 같이 하실 그 인프라가 좀 적다는 말씀인가요?
1: 네. 만약에 네. 지원 사업이 뭐 A그룹, B그룹, C그룹이 선정이 되면은 거의 인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네. 그런 부분.
0: 아, 그러면 이제 같은 분이 이제 여러 팀을 이제 같이 네. 하시는 거군요.
1: 네, 네.
0: 어, 와.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누군가 일정이 안 되면
1: 네,
0: 어떻게
1: 맞아요.
0: 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나요? 컨택을 하나요?
1: 아니요. 지원 사업을 하는 그 시기에는 네. 정말 밤 늦게도 만나고 새벽에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그냥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단순히 사업이 됐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맞아요.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또 힘들고요. 혹시 하나 더 있나요?
1: 하나 더는 네. 연습실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저는 둠치 스튜디오가 있어서 네. 저는 해소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스튜디오를 언제 개원 오픈하셨죠?
1: 2020년도예요.
0: 세상 힘들 때입니까?
1: 네, 근데 네. 저는 오히려 그때가 소그룹으로 네. 운동을 했어야 해서 괜찮았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럼 벌써 5년째 같은 자리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0: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말 나라의 그 굵직한 사건들을 다 한 자리에서 버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또 이렇게 5년을 한 자리에서 이겨낸다는 것에 일단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툼칫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이곳이 오시는 회원분들께 어떤 가치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사실 둠칫 댄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네. 1번으로는 춤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운동으로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많이 오는 곳이지만 사실 이제 제가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춤이라는 게 학습 목표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면서 뭐 저만의 고유한 가치나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춤은 1번이긴 하지만 2, 3, 4, 5 이외로 조금 다양한 것들을 회원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네. 자, 그러면 일단 춤이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 혹시 춤이 운동이 많이 됩니까?
1: 엄청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다이어트에 좋아요.
0: 또 요새 그 다이어트가 또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1: 맞아요.
0: 춤추면서 하면은 또 흥미롭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그 회원분들이 뭐라고 해요? 커리큘럼이 뭐 주 몇 회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1: 일단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아직도 많이 생소해 하셔서 주 1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 2회에 탄츠라는 장르가 또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더 하고 싶으시면은 주 3회를 하셔도 되고 선택해서 하시는 편이에요.
0: 그러면 이렇게 1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와서 듣고
1: 네.
0: 각자 집에 가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오시는 건가요?
1: 저는 연습을 네. 하지 말고 오라고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고 또 저랑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0: 네.
1: 연습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란다 이런데 자기 모습 비춰가지고
0: 네네.
1: 달라졌는데? 하면은 연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이렇게 동작을 좀 까먹지 않나요?
1: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을 남겨드려요.
0: 아, 보고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1: 네.
0: 할 수 있게.
1: 네.
0: 야, 참 굉장히 그 커리큘럼이 역시 네. 탄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1: 네.
0: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춤이 1번이지만
1: 네.
0: 그 춤을 매개체로 그 외에도 뭐 2, 3, 4, 5번을 이렇게 측정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미나 대표님의 이제 그 2번, 3번까지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딱 정리해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춤을 추려면 음악이 필요하고
0: 네.
1: 그리고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네. 뭐 더 나아가서는 팝이나 다른 장르도 있겠지만 발라드만 봐도 가사들이 있고
0: 네.
1: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 부분만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2, 3, 4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추억이 있을 수 있고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꼭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뭐 사물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0: 네.
1: 뭐 모닝커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 우리한테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져 있는 것들을 춤을 추면서 한 번 더 짚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0: 되게 좋은데요. 네. 약간 본인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보는 매개체로 이제 춤을 이용하시는
1: 맞아요.
0: 거군요.
1: 네.
0: 그러면 사실 근데 이 춤을 추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처음에는
0: 그렇죠. 춤 동작도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나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경지가 되려면 혹시 어느 정도 몇 개월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하면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1: 일단 그 경지는 사람마다 네. 너무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0: 네.
1: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냥 개인적으로?
1: 네, 1, 2회만 해도 그냥 힐링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어떤 분들은 해도 모르겠어, 선생님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네.
1: 각자의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미나 대표님은 이제 그래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워낙 예술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미나 네. 대표님이 그래도 더 뭔가 나는 이거에 좀 집중해서 알려주고 싶다 아니면 이런 선호하시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나 대표님이 가장 주로 좀 이렇게 학원생 우리 회원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으세요?
1: 저는
0: 네.
1: 다양한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해요.
0: 네,
1: 음악
0: 다양성.
1: 선택도 네. 다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가사를 꼭 먼저 짚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노래는 이런 네.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최대한의 이제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느꼈어요까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0: 그 대표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 네. 말씀을 하시고 회원분들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1: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그냥 네. 웃어주시기도 하고 그것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그러면 이제 그 회원분들께 이제 움직임을 넘어서 이제 이런 어떤 동기부여나 삶의 한 부분을 좀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라고 좀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렇게 현대무용을 배우고 났을 때 우리 회원분들의 좀 반응은 어떠신가요?
1: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네.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른 운동과는 또 다른 면이 높낮이도 네. 다르고 방향의 전환 같은 부분도 다른 운동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고 속도 같은 것도 음악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적응을 하시는데 조금 생각보다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기는
0: 그래요?
1: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경험하고 나서는
0: 네.
1: 너무 좋다. 몸을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움직임과 또 음악에 맞춰서 박자 같은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현대무용과 아니면 그 현대무용만의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게 있나요?
1: 자유로움하고 감정 표현이죠. 현대무용은.
0: 그럼 자유로움이라고 하면 어떤...
1: 제가 생각했을 때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정해주는 거에 따르는 거에 익숙하고 한데 저희 경험담으로 회원님들께서
0: 네.
1: 제가 만약에 뭐 오른손을 귀 옆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머리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귀랑
0: 네네.
1: 머리랑 가까우니까.
0: 네네.
1: 그랬을 때 제가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하면 틀린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0: 네네.
1: 현대무용은 그냥 자기만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 저는 조금씩 벗어나는 거는 전혀 괜찮아요, 더 멋있어요, 더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0: 대표님도 네. 칭찬 보시신데요?
2: 저

0: 근데 요가가 저한테는 아직 너무 장벽이 높긴 한데 한번 관심은 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WIM, WIM의 슈퍼노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로컬의 이야기. 오늘은 우리 춤으로 많은 분들께 가치를 주고 계시는 정민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아 대표님은 또 이제 춤을 우리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으신 지 혹시 몇 년째 되실까요?
1: 한 15년
0: 아,
1: 정도?
0: 진짜요?
1: 네.
0: 업으로?
1: 아, 업으로? 그러면,
0: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1: 13년 정도?
0: 그래요?
1: 네.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나이가 탄로 나는데요?
0: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이제 졸업이라는 게 뭐, 고등학교 졸업도 있고요.
1: 네.
0: 예, 많으니까. 자, 그러면, 13년, 15년.

0: 2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이제 춤에 온전히 좀 이렇게 갈아 넣으셨는데, 춤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좀 있을까요?
1: 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그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춤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춤이 너무 좋았고,
0: 네.
1: 그리고 원래 꿈이 예술가였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춤이 제일 좋더라고요.
0: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초등학생 예술가라는 꿈을 꾸긴 사실 힘들거든요. 뭔가 뭐 연예인
1: 맞아요.
0: 아니면 가수 뭐 이런 식인데, 그럼 어렸을 때 해보셨던 그 예술이 뭐뭐 해보셨어요?
1: 저는 미술도 해봤고,
0: 네.
1: 서예도 해봤고요.
0: 아, 네.
1: 그 다음에 약간 예체능을 다 좋아해서 제가 쇼트트랙도 타봤고요. 그리고 성악도 해보고,
0: 네.
1: 제가 못 해본 건 바이올린인 것 같아요.
0: 와, 진짜 다 해보셨네요.
1: 네.
0: 그러면,
1: 조금씩.
0: 그러면 원래 전주 토박이세요? 아니면?
1: 전주 토박이입니다.
0: 그 어렸을 때 전주 쇼트트랙 배울 만한 곳이 있었나요?
1: 초등학교 방과후가
0: 아,
1: 있었어요.
0: 그래요?
1: 네.
0: 야, 전주가 옛날에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꿈을 꾸셨고, 그러면 이제 춤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세요? 만약에 딱 춤을 처음 춰보고 나서, 오, 나 이거 좀내 쪽이다 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언제실까요?
1: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0: 네.
1: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난 무조건 나중엔 멋있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었지.
0: 네.
1: 처음에 아, 이 길이 내 길이다. 뭐, 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내가 업으로 삼으려고 하면
1: 네.
0: 내가 이거를 좀, 나 이거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이제 좀 업을 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춤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1: 그냥, 너무 좋으니까. 지금 못해도 나는 그냥 나중엔 다잘될 거야. 라고, 그냥 막가파.
0: 긍정적인 마인드가 옛날부터 있으셨군요.
1: 네.
0: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면 그 처음 배우셨던 춤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처음 배웠던 춤은
0: 네.
1: 재즈댄스였어요.
0: 어디서요?
1: 전북대 쪽에서
0: 그냥 이렇게 학원에 무작정 등록을 하셔서 가신 거예요?
1: 배웠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완전히 댄서의 꿈을 가지기 이전에는
0: 네.
1: 아이돌 가수 같은 그런 게 꿈이었는데,
0: 네.
1: 그러면 이제 춤을 배워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까운, 그때 당시에는 학원이 많이 없었어요.
0: 그쵸.
1: 그래서 전북대에서 재즈댄스를 처음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러면 첫 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춤을 배워오신 거군요.
1: 멈췄었죠.
0: 아,
1: 왜냐면,
0: 그래요?
1: 네,
0: 네네.
1: 예술가의 삶이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0: 네.
1: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0: 아.
1: 반대를 하시고, 네, 제가. 뭐, 저 혼자 약속을 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엄마마다 이번에 시험 이만큼 하면은 무용학원 보내주세요. 뭐, 살을 빼면 무용학원 보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0: 네.
1: 결국에는 보내주시더라고요.
0: 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실천력,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어떤 딜을 할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자아가 확실한 이런
1: 맞아요.
0: 부분들이 요즘 세상에 또 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딸이 이렇게 딜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떠셨습니까?
1: 무조건 안 되었죠.
0: 아, 그래? 또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아니군요.
1: 네.
0: 네.
1: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었고,
0: 그쵸. 네.
1: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지금의 나이가 되보니까 그때 마음도 이해는 돼요. 네, 무조건 안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0: 네네. 그쵸. 저는 이제 이 전문 사회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적당히 좀 하고.
1: 아, 지금도요?
0: 아, 저도 이제 한 10년 차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으니.
1: 맞아, 맞아.
0: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으면 어떠냐라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저는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옛날에는, 아이,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 일로 잘 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대표님의 이 어떤 커리어를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지금의 그렇죠. 부모님 반응은 어떠십니까?
1: 지금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네. 기술 배워볼래?
0: 다 똑같네요.
1: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네. 그러셨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고 저의 뭔가 예술의 끼나 이런 감성 같은 거는 아빠를 좀 닮은 것 같거든요.
0: 네.
1: 아빠는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는 좋아하시면서도 네. 김밥집 해볼래? 하시기도 하고
0: 네네.
1: 그래도 공연은 항상 와주세요. 빠지지 않고.
0: 근데 그게 참 힘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말로는 나를 응원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나를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매번 공연 때 와주시는 거고 결국 나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또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년 동안 네. 둠치 스튜디오 운영하시면서 생긴 뭐 특별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1: 특별한 에피소드니까 네.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0: 좋죠.
1: 처음 스튜디오 오픈하면서부터
0: 네.
1: 이제 전문 예술인들하고 하는 느낌하고 네. 성인분들하고 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0: 그쵸.
1: 입시라는 이 큰 틀이 있냐 없냐가 있으니까
0: 네.
1: 좀 더 성인분들이랑 하는 게 편안하기도 하고 또 그냥 대중들한테 공감되는 내용으로 저도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안고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나는 성인 취미 이런 무용단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그거를 작년에 제가 이뤘어요. 큰 건 아니지만
0: 축하드립니다.
1: 그래서, 네, 그래서 두 번의 공연을 함께 회원님들과 했었거든요.
0: 네.
1: 그 순간들이 제일 행복했죠. 그 에피소드가.
0: 그러면 사실 어쨌든 대표님도 입시라는 걸 통해서 그런 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입시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학원 열었을 때.
1: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한 거다 보니.
0: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입시를 떠나서 이 예술을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바꾸는 게 사실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이가 좀 많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일반인이 이 현대무용이라는 거를 좀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신 부분, 있을까요?
1: 일단은 제일 가장 단순하게는 음악 선정이죠. 음악 선정이고, 이제 현대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조금 비트가 있거나
0: 네.
1: 어두운 그런 무드의 음악을 많이 사용을 해요. 현대무용 할 때는
0: 네.
1: 이제 아무래도 현대 예술이다 보니까 정해진 네. 게 없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가다가 뭐 이제 시기적으로 유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0: 네.
1: 그렇기도 한데 이제 저는 대중적인 노래를 선택하는 게 제일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악 선정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무용이 어색해도 내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틀면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음악 선택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 취미 무용단을 만드셨는데 그 가장 그 수강생들로 이루셨던 가장 첫 결과물이 뭘까요?
1: 버스킹을 주로 하는 카페였어요. 거기가.
0: 네.
1: 그래서 그때 저희 무용 전문 예술인으로 무용 활동하시는 무용수 3분, 4분 정도 하고
0: 네.
1: 나머지 한 5, 6분 정도가 회원님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50분을 공연을 했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뭐 3분짜리를 조금 하기도 하고 5분짜리 이런 식으로 조금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버스킹 공연을 했죠, 그때.
0: 그러면 그 관객분들은 그냥 그 카페에 오신 손님들을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뭐 모집을 하셨나요?
1: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연하는 분들의 지인분들이랑 그때 당시에 카페에 계셨던 손님들 해가지고요. 그때 진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50분 넘게 관객으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부대 하실 맛이 났겠네요, 그분들도.
1: 네,
0: 어머어머.
1: 맞아요.
0: 근데 사실, 이제 무대를 그냥 만들어 주셨다라고 쉽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무대를 만드는 일, 이 기회를 만드는 일이 쉽진 않아요. 특히 전주에서. 왜냐면, 이 대관도 힘들 뿐더러, 뭐, 음악을 틀어야 할 음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 단순히 기회 하나를 만드는데 참 많은 품이 들어가는데, 또 대표님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여기서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회원분들도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의 노력?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을 드리지 않았고요.
0: 제일 좋은 부분 아닌가요, 그게?
1: 그쵸.
0: 네, 제일 중요한데?
1: 일단 내가 내일 이외에 취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조금 힘들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료가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0: 그러면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대표님이
1: 그때는
0: 네.
1: 카페에서 장소를
0: 그냥
1: 지원을 해주셨고, 음향 기기도 지원을 해주셨고, 사회자가 필요했는데, 저희 남편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죠. 왜냐면 저희 남편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시민 예술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0: 그쵸.
1: 그렇게 하고, 뭐, 스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인들이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자랑하라고 하시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때도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공연이. 그때는 이제 티켓을 한번 제가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석 매진이었어요. 적게 한 50장 정도 그때 팔았었는데, 그때 뭔가 희망을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전주에서.
0: 그러면 그 티켓비가 어떻게 좀 순수익이 났나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1: 이제 저의 인건비로 계산을 하자면 수익이 없지만,
0: 그쵸,
1: 그래도 제가 그 돈으로 이제 그때 같이 출연을 해주셨던 분들하고 맛있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낸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0: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이 취미 무용단이 툼치다트
1: 네.
0: 프로젝트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이 툼치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둠치 댄스 앤 아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장르랑도 협업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에 아트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프로젝트예요. 그냥 뭐 컴퍼니가 아닌 프로젝트라고 한 이유는 이제 너무 바쁘잖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에는 그래서 너무나 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리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프로젝트성 형식이니 시간이 되실 때 같이 합류하고 뭐 너무 바쁘실 때는 또 관객이나 스텝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에 이제 둠칫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0: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아니면 그냥 도와주고, 요렇게 좀,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우리 둠칫 댄스 앤 아트 프로젝트가 또잘될수 있는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노래 하나 또 듣고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밀레나의 디얼 바르셀로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미나 대표님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항상 오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에 도움이 되었던 나만의 습관 또는 나만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1: 일단 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완벽해야 회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1: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한 루틴이긴 한데
0: 네.
1: 저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0: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모든 걸 알고 내가 정확히 알아야 누군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게 어려운데 참 너무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 연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사람마다 참다 다르잖아요. 나는 요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데, 이제 저는 그 가수 B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또그 연습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이제 뭐 저는 원래 좋아하니까 찾아보긴 했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 연습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세 번을 연달아 했을 때 하나도 안 틀리면 성공, 연습 끝. 그러면 이제 뭐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미나 대표님만의 나는 요 정도까지 하면 연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1: 저는 일단 영상으로 제 모습을 정말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0: 네.
1: 그 영상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찍어요. 그게
0: 그게
1: 제가 수업을 할때 거의 3, 40초 정도의 분량을
0: 네.
1: 4회 정도에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3, 40초의 분량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
0: 연습을
1: 때까지, 네.
0: 그러면 그 다음 30초를 위해서 또 2시간을 또 연습하시는 거고요.
1: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할 때 그렇죠.
0: 3, 40초를 위해서 2시간?
1: 네.
0: 사실, 아까,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진짜 가성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그쵸.
0: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1: 그쵸.
0: 3, 40초를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안 좋은 일인데, 근데 이거를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대표님의 이 열정이 좀,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2시간이지만, 옛날에는, 더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1: 더 길었고, 지금도 작품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2시간이지.
0: 네.
1: 예를 들면 안무를 짜는 시간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0: 그러면 자, 3, 40초를 위해서 투자하는 총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세요?
1: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0: 네.
1: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0: 그러면 이 안무,
1: 또
0: 하긴 노래
1: 짜고,
0: 선정부터
1: 그쵸.
0: 시작해서 뭐 안무 짜고 이제 그걸 또내 몸에 습득을 시켜야 되고,
1: 맞아요.
0: 야,
1: 그리고 제일 중요한
0: 네,
1: 건, 그 영상물이 내 마음에 들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가될 때까지 저는 찍어서 기록을 해요.
0: 그러면 그 영상은 뭘로 찍으세요?
1: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0: 용량이 남아나십니까?
1: 제가 지금
0: 네.
1: 512기가를 쓰고 있는데요.
0: 네.
1: 이것도 부족한데, 드라이브를 사람들이 항상 다 추천을 하거든요.
0: 네.
1: 구글이랑 네이버랑 다안 됩니다.
0: 진짜 이게 열정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 회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회원님들의 30초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쓰시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의 30, 40초를 위해서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을 쓰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일에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하자면,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연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에 관련된 대표님만의 어떤 확고한 기준 또는 신념, 가치관, 요런 게 있을까요?
1: 이제 지원 사업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성격이 조금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0: 네.
1: 근데 뭐 딱히 거창하게 정해준 기준이라는 건 없지만 네.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즐길 수 있겠다 싶은 걸 최우선으로 둬요.
0: 대표님이?
1: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정해진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창작하는 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0: 네.
1: 그 창작 중에서도 도전적인 것들? 그런 거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창작 중에 이제 뭐 도전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이제 무용 작품을 떠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제 뭐 사업 이름을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1: 전주형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다른 장르 예술가들하고 매칭이 되어 작업물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있었는데
0: 네.
1: 그것도 제가 막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약간 랜덤? 매칭 그런 식이었는데
0: 네네.
1: 물론 지망하는 예술가들은 있었지만
0: 네.
1: 그래도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작업이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이올린이랑 미술 하시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0: 네. 오.
1: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싫었던 부분?
0: 네.
1: 제가 하기 싫은 작업 예를 들면 그냥 바이올린에 무용해. 이게 저한테는 재미없어요. 이런 게.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무용 작품도 아닌데 바이올린 작품도 아닌데 근데 미술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적인 작품을 저는 제일 1번으로 두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매칭은 여기 그 지원 사업을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1: 네, 일단 지망을 쓰기는 써요.
0: 네네.
1: 그래서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망하는 거를 토대로 매칭을 해주시는 거죠.
0: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럼 이 랜덤 매칭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긍정 우리 예술가분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아니면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나요?
1: 근데 저 네. 작년에 했던 기스분들은 네. 다들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랑 돼도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술가분들도 그냥 누구랑 돼도 뭐 미디어 아트랑 돼도 뭐 국악이랑 돼도 그냥 재밌는 작품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다들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대표님은 그럼 바이올린과 미술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1: 그때 제가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작품은 짧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0: 네.
1: 택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인간의 이제 온정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해피 박스 투유라고 해서
0: 네.
1: 해피 박스 투유 하니까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0: 버스데이 투유.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0: 네.
1: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얼굴을 보고 생일 축하를 해주면서 예전에 저희 기억을 생각해보면 잡채도 있었고
0: 예.
1: 치킨이라고도 안 불렀었죠. 통닭도 있었고 피자랑 막 시켜가지고
0: 맞아요.
1: 그렇게 생일 파티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대체를 하잖아요. 메시지랑
0: 네.
1: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아날로그적인 것이 다시 필요하다로 저희가 주제를 잡고 이제 미술하시는 분은 박스로 어떤 구조물을 만드시고 이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은 동선을 조금 이용을 해서 저희랑 어떤 그림을 만들고 이제 무용수들은 오브제랑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열심히 그렇게 작품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1: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나름이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0: 그럼 3개월 준비하셔서 딱 처음 이렇게 세상에 내보였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1: 이건 좀 자랑인데
0: 좋아요. 저 자랑 좋아합니다.
1: 오신 분도 계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랬었지 궁금하다.
1: 하면서 맞아 초대장도 만들었었고
0: 그치 맞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우시는 분을 봤을 때 그 희열이 엄청났겠네요, 대표님.
1: 그쵸, 공감이 된 거니까요.
0: 맞아요.
1: 작품을 만들었던 작업에 대한 공감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0: 맞아요.
1: 감사했죠.
0: 아, 그냥 전에 듣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얼마나 좋으셨을지. 그러면 이제 올해에도 같은 사업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1: 그 사업은 한 네.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아무래도 많은 예술가분들을 소개하면 네네.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도 도전하고 서류 열심히 쓰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쨌든 대표님은 재미있고 약간 또 도전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만의 좀 기준으로 삼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온전히 대표님께 드리는 이제 PR 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는 이제 뭐 홍보를 통해 들으실 대표님의 지인분들, 뭐 학원생분들, 많은 전주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현대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0: 그게 중요해요. 네.
1: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춤이라고 하면 K-pop 댄스를 많이 수강을 하시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제가 K-pop 댄스 수업도 사실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처음에 현대무용 스튜디오를 오픈을 할 때는 현대무용 재밌는데 내가 재밌어 하는 건데 이거 재밌으니까 다들 재밌어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혼자 귀여운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게 5년째 해보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업도 수업이지만 뭐 거리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했을 때도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게 큰 장르인데 네. 아직까지는 생소하다는 인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현대무용 재밌어요 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생각이 있으신데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0: 네.
1: K-pop 댄스가 요즘에 뭐 유튜브로도 순서를 보고 독학할 수 있고 하잖아요.
0: 네.
1: 하듯이 현대무용 갑자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무용도 몸을 어떻게 쓰는지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차근히 알려드리는 제가 있으니 현대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1: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0: 네, 아, 맞습니다. 또 사실 이 현대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제가 전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주에서는 뭐 춤 학원도 사실 많이 없고요. 특히 현대무용은 더 접하기가 힘든데 또 우리 정민아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무용에 빠져드시고 또 매력을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대무용의 매력.
1: 현대무용의 매력은
0: 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 그로 인해서 해소하고 마음과 삶까지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면 자유로움과 어떤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현대무용 그리고 둠칫 스튜디오 오셔서 마음껏 발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민아 대표님과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비 오는 날 산책을 좋아한다.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참 채플린다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던 희극배우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외로움과 슬픔도 있었겠죠.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전주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있고 언제든 비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계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비는 참 이상하죠? 막상 내릴 때는 우산도 챙겨야 하고 길도 적고 몸도 마음도 조금 무거워지지만 가끔은 사람의 마음을 솔직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 넘겼던 마음도 비를 떠올리면 문득 생각나고 바쁘게 지나쳤던 감정들도 잠시 발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채플린이 말한 비 오는 날의 산책은 단순히 비를 맞으며 걷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날씨가 있죠. 맑은 척하고 있지만 조금 흐린 마음,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속으로는 젖어있는 마음, 또 주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전주호는요, 그런 마음을 위해 조용한 우산 하나 펼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전주호, 오늘도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 우산.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108번째 방송, 저는 최선원입니다. 첫 곡으로 에픽하이 우산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인데요. 935 라디오 전주온은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라디오 직무체험을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합니다.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라디오 직무 체험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주제도 정해서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 세 팀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먼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학부에 재학 중인 최준서입니다.
1: 네, 최준서 학생.
3: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문학부 군산대학교 김희수입니다.
1: 네, 김희수 학생. 와우, 목소리가 중후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학부 손향완이라고 합니다.
1: 아, 네, 손향완 학생. 네. 다들 지금인데 너무 목소리를 좀 중하게 깔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분위기가 좀 다른데.
3: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비 오는 날 우리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뭐 특별히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뭐?
3: 아, 요즘 장마철이라서 감성적으로 변해가지고.
1: 아, 장마철에 감성이어서. 비가 오면 약간 좀 끔끔하기도 하지만 뭔가 비가 오면 첫사랑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3: 맞습니다. 네, 네.
1: 첫사랑이 떠오르시나요?
3: 예. 아, 네. 아련해지네요.
1: 네. 아, 그래서 오늘따라 더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먼저 떠오른 노래가 무엇인가? 이게 주제를 잡습니다. 비 오는 날 떠오른 노래 어떤 노래가 떠오를까요?
2: 저는 임현정 가수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라는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1: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 노래가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비 오는 날 들으면 차분해지기도 하면서 조금 아련한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의 감성이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김희수 학생은?
3: 저는 폴킴의 비라는 노래가.
1: 폴킴의 비.
3: 예.
1: 네. 이 노래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가
3: 약간
1: 있을까요?
3: 약간 빗소리 자체가 잔잔한 이제 발라드 같이 떠오르는데 여기 노래에도 빗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노래 자체의 빗소리 같은 것. 이렇게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뭔가 정말 차분해지기도 하고 ASMR 요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네. 그래서 더 그런 노래가 떠오른다.
3: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양환 학생은?
4: 저는 스윙스의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이라는 노래.
1: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4: 네, 네. 이 노래가 굉장히 힙합적이고 뭔가 좀 신나는 노래인데 비 오는 날의 기분이 저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기분이 처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기분을 좀 업 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다른 분들은 좀 감성적인 거였는데 약간 비가 오면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처진다 그런 느낌이 드는가 보네요.
4: 맞습니다.
1: 네네. 왜 그러세요?
4: 약간 제가 좀 비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1: 혹시 비 오는 날 뭐 누구 첫사랑에게 차였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4: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제가 아픈 데를 너무 콕 찔러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손영환 학생은 비 오는 날이 굉장히 싫을 것 같고.
4: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1: 그렇죠. 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그 사전에 그 미리 얘기했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희수 학생은
3: 저는 약간 비 오는 날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1: 왜요?
3: 집에서 쉬는 거는 좋은데 밖에서 이동하면은 신발이 젖거나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1: 네.
3: 비 오는 날은 근데 웬만하면 집에서 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집에 있는 거인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직무 체험이라고 한 4일 동안 비 오는 날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들었겠네요.
3: 아닙니다. 그건 이제 차라는 이동 수량이 있어가지고.
1: 그렇군요.
3: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준서 학생은?
2: 저는 반반 저도 좋아하기도 하면서 싫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왜요?
2: 집에서 에어컨 비 소리 들으면서. 책 읽는 거는 좋은데 이제 밖에 나가면 옷이 젖기 때문에 좀 싫은 면도 있는 것.
1: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굉장히 어떤 그 창가나 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그 비 한 가운데를 들어갔을 때는 옷이 젖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그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1: 비가 오는 날은 뭐 집이나 카페의 큰 창가에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3: 예, 네. 맞습니다.
1: 여러분들 이 장마철에 가장 불편하거나 곤란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3: 아, 꽤 있습니다.
1: 네, 어떤 순간이었나요?
3: 이제 옷을 젖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옷이 젖으면 빨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3: 근데 빨래를 해도 이 빨래가 잘 안 말라가지고 습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이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게 가장 큰... 혹시 그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3: 제습제를 집에 한 6개 정도 깔아두면은
1: 아, 제습제를 많이 예. 네, 습기를 좀 빨아들이는
3: 맞습니다.
1: 우리 준서 학생은?
2: 저는 일단 밖에 나가는 것 나가서 이제 있는 공기 습도가 굉장히 저를 불쾌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했던 거 같습니다.
1: 네. 바깥의 그 장마철의 습기의 공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아라는 거군요. 네. 우리 형원 학생은
4: 외출할 때 깜빡하고 우산을 안 챙겼을 때 그때 이제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곤란함. 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1: 아, 네. 보통은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면 이 가지고 나갈 텐데 요즘 일기예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4: 네, 맞습니다.
1: 네, 네. 가지고 나갔다 또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4: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군산대 미디어 학부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지금까지는 약간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였지만 또 나름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에 어떤 감성이 또 있기도 하고 또 특별한 또 추억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네.
1: 비 오는 날 특별히 떠오르는 추억이나 장면이 좀 있을까요?
2: 저는 고등학교 때

0: 때마침 비가 내려줘서 편의점에 혼자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우산을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사서
1: 아 하나만
0: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쓰고 갔던 기억이.
1: 네. 하나만 산 이유는 돈이 없어서?
0: 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붓기 위함 아. 저만의 플러팅 방법이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향환 학생은?
2: 저는 유년 시절 때 잠깐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오. 이제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좀 자주 생각이 납니다.
1: 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뛰었을까요?
2: 그만큼 열정이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1: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비 오는 날 막 뛰기도 했는데 지금은 비 오는 날 뛰라고 하면
2: 네, 네. 걷기도 싫습니다.
1: 아, 걷기도 싫습니까? 네. 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비하고 굉장히 좀 친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하고 굉장히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지금 장마인데 여러분들 장마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계절일지 여러분 한 단어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멈춤? 멋있습니다. 왜?
3: 일단 비가 오면은 밖에 나가는 빈도도 줄기 때문에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1: 여러 가지 막 비가 안 올 때는 활동을 하는데 장마철에는 약간 활동을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군요. 네. 우리 김유수 학생은?
0: 저는 감성인 것 같습니다.
1: 감성, 아, 예. 감성.
0: 예. 네.
1: 어떤
0: 빗소리를 들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도 듣고 싶어지고.
1: 네.
0: 추억도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감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향환 학생은?
2: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전쟁이요? 특별한 왜 그렇죠?
2: 이거는 이제 출퇴근길에 양말과 바지 밑단을 사수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뭐 이렇게
2: 네, 제가 좀 긴 바지를 자주 입는데 이제 바지 밑단이 끌리는 바지를 자주 입는데 항상 장마철에 바지가 젖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보통 이런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반바지나 칠부 바지를 많이 입지 않나요?
2: 제가 근데 반바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군산대학교 미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장마철을 조금 더 잘 보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저는 저만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방법들. 네. 희수 학생은?
0: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만약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신발은 꼭 그 장화를 신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아 장화.
0: 예.
1: 아, 네. 젖지 말라고.
0: 장화나 워커 정도.
1: 워커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형원 학생은요?
2: 저는 그냥 우산 잘 챙기기 정도. 우산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까먹지 않기.
1: 또 잊어버리지.
2: 네, 잊지 않기.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방송계 직접 생방송에 출연하시니까.
3: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너무 이렇게 조용하신 것 같아요. 네.
0: 굉장히 떨립니다.
1: 아, 떨려요?
0: 예.
1: 네. 목소리는 안 떨리고. 네, 알겠습니다. 향환 학생.
2: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잘 어울립니다. 네, 세 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추천하는 곡 뭐가 있을까요?
3: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비와 당신.
3: 네,
1: 네. 그 라디오 스타의 OST로도 나왔던
3: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1: 아.
3: 이무진 가수님이 리메이크로 불렀던 노래인데.
1: 아, 제가 그 다른 노래를 좀 준비를 했는데.
3: 아, 네. 럼프피쉬 노래도.
1: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박중훈 버전의 OST. 아, 네. 괜찮을까요?
3: 네, 그건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1: 네,
3: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와 당신 네 들려드리도록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0: 네, 방중석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군산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1팀과 장마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 오는 날의 음악, 그리고 추억, 불편함, 뭐 마음의 날씨까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비가 오는 계절에는 뭐 괜히 생각도 좀 많아지고 평소보다 마음속 고민들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요즘 생각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팀이 준비한 주제는 고민 상담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조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26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0: 네, 26학번이면 신입생이네요.
1: 네, 신입생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2: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23학번 문성훈입니다.
0: 아, 문성훈 학생 23학번.
2: 네, 맞습니다. 네,
0: 군대를 갔다 온.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야. 여러분들 오늘 고민 상담소, 뭐 고민 이런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저희가 오늘 이 고민 상담소라는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보면 이 대학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긴 방학이 또 있는데 이 두 달이라는 긴 방학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싶다. 아, 본인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딱 1학년 1학기만 해보고 바로 두 달이라는 방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네.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토익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토익이 방학이니까 뭔가 쉼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 문성훈 학생은요?
2: 저는 곧 있으면 국토대장정을 가기 때문에 가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0: 아, 국토대장정이요? 아, 그 특별한 건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제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봤습니다.
0: 아, 학교에서 가는 거군요. 어디서 네. 어디까지 가는 거군요?
2: 아마 해남으로 가는데 저도 자세한 건 아직 잘 몰라서.
0: 아, 그 보통 네. 해남 땅끝 마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쭉 위에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서울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게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 남북으로 종단하는 그런 횡단하는 그런 대장정이군요.
2: 네, 네
0: 괜찮으시겠어요?
2: 네,
0: 네, 잘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희수 학생은 김현수?
1: 네,
0: 네. 지금 토익에 대해서 공부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영어에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영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그래 지금 뭐 특별하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1: 이제 7월 이제 방학에 하는 저희 학교에서 하는 모의 토익을 신청해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하면서 점차 점수를 올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그 대학생 때 토익 공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요즘 토익은 뭐 어떤 경향이 있나요?
1: 요즘 토익은 학생들이 약간 영어를 하려면 무조건 일단 해보는
0: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과거에는 그 이렇게 듣기나 쓰기 뭐 이런 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회화 쪽으로 또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1: 요즘은 좀 다양한 영어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일자리나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고민,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즘에 고민과 관심사가 하루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1: 일단 저는 무언가에 대한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를 좀 더 올려준 것 같습니다.
0: 아, 도전하고 싶은 욕구.
1: 네. 네.
0: 그런 게 더 많았고요. 우리 성훈 학생은?
2: 저는 국토대장정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늘 런닝과 꾸준한 운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아, 체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니까 지금 네. 준비를 좀 하고 있군요. 언제 가시나요?
2: 7월 20일에 갑니다. 아,
0: 7월 20일. 예, 얼마 안 남았네요.
2: 네.
0: 네네. 그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먹어서
2: 네.
0: 네, 네. 영양분도 좀 보충해놓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사이면서 또 고민이 동시에 고민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두 달 동안 토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다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이제 제 꿈이 촬영 감독이다 보니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좀 여러 개 찾아보고 있습니다.
0: 아, 요즘 뭐 보고 계신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실까요?
1: 지금 이제 어제 다 봤는데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방송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딱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니 드라마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도시남녀의 사랑법.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 요즘 뭐 고민이면서 관심사가
2: 이번 방학에 어떻게 알차게 재밌게 보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알차게 보는 게 꼭 알차게 국도 대장정 가신
2: 네.
0: 거잖아요.
2: 갔다 와서 또 그 후에 이제 8월 달에는 8, 9월 달에는 어떻게 재밌게 방학을 보낼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0: 대장정을 가서 한 일주일 가시나요?
2: 네, 맞습니다.
0: 일주일 갔다 오면 또 발언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본인의 개인의 관심사나 고민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좀 더 나가서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은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예, 성훈 학생부터.
2: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취업.
2: 네.
0: 네, 그렇죠. 네, 취업. 뭐 근데 대학생들이 뭐 대학생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뭔 꿈을 가질 시점인데 들어가자마자 요즘 또 취업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지만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한번 부딪혀봐라. 공모전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위해서는 일단 뭐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뭐 실패도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고민들을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 본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털어놓은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땐 또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까 뭐 했던 우리 성훈 학생.
2: 네. 저는 일단 그냥 한번 아무거나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대학생들 사이 어떤 신조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나 표현이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건 아무래도 걸그룹 리슨의 멤버 중 한 명이 이제 원희가 했던 야호 이게 가장 지금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0: 아 야호. 네. 야호 야호는 산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1: 좀 톤을 다르게 야호 이렇게. 아,
0: 어른 때 이런 용어를 써야 되나?
1: 기분이 좋을 때나 이제 딱 포즈를 취하면서 V를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딱 내밀면서 야호 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0: 아, 그 약간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하는 표현이군요. 본인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1: 네, 저도 요즘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럼 성훈 학생은 소개해 줄 친조가 있다면?
2: 저는 약간 야르 아니면 샤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야르 샤갈. 네. 제가 SNS인가요?
2: 뭐 네, 그런 것 좀 요즘 밈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0: 아, 본인은 그런 용어들을 쓰시나요?
2: 네, 가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요즘에 그 신조어들을 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 유행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유행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신조어는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서 아, 요즘에는 좀 어렵다. 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런 신조어가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이제 이 신조어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좀 잦은 어린 친구들한테서 먼저 생겨나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분들은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못 알아들여서 세대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신조어에 대한 좋은 뜻들을 알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 같이 어머니와 아이들 세대에 좀 세대 차이가 줄어들면서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약간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서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요?
2: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요즘 표현 하나를 좀 고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 분 중에 누구나 한번.
1: 저는 이제 딱 하나만 한 소개해드린다면 아까 말한 야호를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분 좋을 때 뭐 네. 한번 잘 표현해 주시죠.
1: 야호.
0: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으실 때 오늘 야호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1: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와서 한번 라디오에 진짜 생방송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한 번쯤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드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성훈 학생?
2: 저도 색다른 경험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번 또 이런 이거를 또 생방 라디오를 해볼 수 있을지
0: 언제든 도전해보셔도 가능합니다.
2: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1: 예,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최예나님의 캐치캐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최예나 씨의 캐치캐치. 뭐 이 노래를 특별하게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학과에서 진행한 미디어 문화학부 릴스 공모전 대회가 있었습니다.
0: 아, 네네.
1: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MT 때 이 노래에 맞춰 추고 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230만 조회수가 나와서
0: 오!
1: 한번
0: 230만이요?
1: 네. 한번 제가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릴스 하나 하나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0: 아,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팀과 함께 그 문성훈 김현수 학생과 함께 요즘 대학생들 관심사 그리고 MZ세 신조어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민 상담이라고 해서 꼭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일상에서 조금 더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최예나님의 캐치캐치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You love me, you miss me, you tell me I'm beautiful, baby.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군산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이 팀과는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사, 뭐 고민, 그리고 신조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도 결국은 크고 작은 선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 우리가 뭐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 아주 사소한 선택 같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군산대 미디어학부 학생들 3팀과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선택의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향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 건지, 뭐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런 뭐 시험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팀 학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미디어문학부 이제 4학년 21학번 재학 중인 박래윤이라고 합니다.
0: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박래윤 학생. 네.
2: 아, 저는 미디어문학부 1학년 재학 중인 김건이라고 합니다.
0: 아, 1학년 김건 학생. 네. 지금 뭐 세 팀 나오는데 군산대 미디어학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우선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학과 장비와 그다음에 다양한 편집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이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0: 네, 뭐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뭐 그 장비도 많이 갖추고 있고 해서 이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 그런 학과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요.
1: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0: 네, 열정도 굉장히 많고,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갔는데 오늘의 주제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우선 이 생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주제로 하면은 좀 더 재밌는 주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0: 아, 좀 더 좀 진지한 것보다는 좀 재미, 예, 뭐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는가? 밸런스 게임.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여름에 여행을 간다면 산과 바다 둘 중 어딘? 하나, 둘, 셋.
2: 저는 바다 선택하겠습니다.
1: 저도 바다.
0: 아, 바다. 왜일까요?
1: 산 같은 경우 여름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벌레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0: 아, 벌레.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시원하게 몸에 물을 적시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김건 학생은요?
2: 아, 저는 이제 여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닷바람 이제 맞으면서 걸으면 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전에 뭐 근데 여름산 겨울바다 뭐 이런데 아,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벌레를 좀 싫어하시나 봐요?
1: 벌레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0: 아.
1: 뭐 찝찝한데 이제 벌레들이 윙윙 거리면은 이제 불편도 하고 이제 불쾌하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산과 바다 중에서는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집에 갔다라고 한다면 뭐 딱 하나 골라야 한다면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1: 짬뽕 하겠습니다.
0: 짬뽕.
2: 저는 짜장면 하겠습니다.
0: 아, 둘이 나눠졌습니다. 우리 박내훈 학생은 왜?
1: 짬뽕의 경우 저는 또 음주를 살짝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속을 쫙 내려줄 수 있는 해장용으로 짬뽕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반주 한잔 하면서 또 먹을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김관 학생은?
2: 저희 짜장면에 살짝 부담 없이 좀 먹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뭐 이렇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짬짜면을 시켜 드시는 때도 있나요?
1: 저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시킵니다.
0: 아, 반반이 아니고
1: 예, 한 그릇씩 두 개로 시켜.
0: 오, 가능하실까요?
1: 네.
0: 어, 그렇군요. 네.
1: 좀 대식가여가지고.
0: 아, 그렇군요. 네. 킹건 학생은?
2: 저는 그래도 하나만 먹는 게 뭔가 섞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0: 네. 그럼 매번 짜장면만 드시나요?
2: 그냥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
0: 아, 번갈아 가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좀 나눠 먹자라고 한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더 좋을까요?
1: 친구들과 나눠 먹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해본다면은 짬뽕 둘과 짜장 하나를 시키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탕수육을 무조건 시켜야 되기 때문에
0: 아 짬뽕 둘에 짜장 하나에
1: 탕수육까지
0: 탕수육까지 아,
1: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0: 아 탕수육을 특별히 이렇게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저 항상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짜장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되고 짬뽕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여서 항상 같이 먹을 때도 탕수육, 혼자 먹을 때도 탕수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0: 김관 학생은?
2: 저도 탕수육에 꼭 들어가야 네, 약간 국룰 조합처럼 무난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 군산하면 군산이 또 짬뽕의 또 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군산에 짬뽕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짬뽕 맛집들을 다 탐방하셨나요?
1: 아직 다는 못 가봤습니다.
0: 어. 추천해 줄 곳이 있다면
1: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이제 군산 이제 나운동인가 수송동쯤에 태성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0: 어
1: 거기에 곳이... 무조건 짬뽕을 먹어봐야 된다고.
0: 아 예 제가 듣기 군산에 많이 유명한 데가 복땡땡 뭐 이런데 뭐 이런데
1: 맞습니다. 아. 복땡땡 이제 지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먹어봤는데 아직 그 태성 그쪽을 먹어봐야 정확히 어디가 맛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가면 꼭 한 번쯤 네 들러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관 학생이 좀 추천해주실 그 맛집 있다면?
2: 저는 아직 1학년이라 그 많이 가보질 못해서.
0: 아, 선배들 따라서 좀 선배들 많이 안 놔주시네.
1: 좀 더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주긴 요즘에는 하는데.
0: 그런 문화들이 조금 각자. 네. 요즘 제가 좀 많이 좀 놀랐던 게. 아,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산다거나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각자가 또 이렇게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았고 어, 돈도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더치페이 문화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좋은 방법일 수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전 이제 후배들과 밥을 먹을 때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재수없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로 사주는 타입이라서
0: 아.
1: 더치페이 문화도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선배로서
1: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 학생은 어떠세요?
2: 저는 뭐 친구들끼리 먹을 때면 약간 부담 서로 안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더치페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내죠.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밸런스 게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밸런스 게임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평생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서 살기 그리고 계단이 없고 엘리베이터만 있는 30층 집에서 살기. 즉 쉽게 얘기하면 5층은 매일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요. 또 30층은 계단이 없어서 엘리베이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실지. 자, 하나, 둘, 셋.
1: 전자 하겠습니다.
0: 전자.
2: 네, 전자? 저도.
0: 전자면?
2: 아, 네.
0: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 살기. 네. 왜 그러실까요?
1: 5층이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5층 정도면은 뭐 엘리베이터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5층 정도면 뭐 충분히 지금도 뭐 이 학과가 4층이잖아요.
1: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쓰긴 아, 하지만
0: 아,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쓰는데 네.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5층 엘리베이터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무거운 짐 뭐 이럴 때는 어때요?
1: 무거운 짐 있어도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들과 같이 이제 옮기면 이제 금방 옮기기 때문에 네.
0: 아직 관절이 팔팔한 20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건 학생은요?
2: 저는 30층을 하면은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0: 아, 네. 매번 편하게 가긴 하지만 어떨 때 한번 뭐 고장이 나면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러시는 거냐?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참 편하긴 하죠.
1: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보셨죠? 끝났죠? 이제 대학이니까 시험들 보시는데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이 시험 범위가 좁아요. 네. 적은데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수님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시험 범위는 쉽게 내지만 범위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내는 그런 교수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범위를 넓게 가되 쉽게 가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분 중에 어떤 교수님이 더 많은지 하나 둘 셋.
1: 후자 하겠습니다.
0: 후자. 김건우 학생.
2: 저는 전자 하겠습니다.
0: 내용 학생은 왜 후자를
1: 그래도 이제 문제가 좀 쉬운 게 아무리 좀 보통 고생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면 되니까 그래도 전자의 경우 제가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게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나 범위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내시는 교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또할수 있기 때문에 더 쉽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는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우리 김건학 학생은요.
2: 저는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이제 범위가 좁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할 방향성 같은 게좀 명확해져서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0: 조금 더좀 집중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 미디어학부 처음 이렇게 한 학기에서 시험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2: 뭐 중간은 사실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말고사 때좀 많이 어려워져서 좀 살짝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주말은 쉬었는데, 아니, 중간은 쉬었는데 좀 기말이 좀 어려웠다. 어떠세요? 4년 뭐 시험 보셨잖아요.
1: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딱 1학년 때도 중간은 쉽게 내셨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기말은 어렵게 내시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김건우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0: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을 중간에 시험을 왔는데 다들 잘 봐. 그러면 좀 약간 성적에 있어서 편차를 좀 줘야 되니까 기말은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밸런스 게임 이야기 해봤습니다. 뭐 산이냐 바다, 뭐 짜장이냐 짬뽕, 뭐 50층이냐 5층이냐 30층이냐, 뭐 시험 범위 좁지만 어려운 시험이냐, 범위는 넓지만 쉬운 시험이냐, 뭐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각자의 또 성향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게임을 얘기를 해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1: 우선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해본 것도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거를 학창시절부터 아침마다 방송을 해왔는데, 이제 그때 그 학창 기억이 떠올라서, 뭐좀 약간 감회가 새롭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멋진 후배들과 같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김관 학생은요?
2: 아, 저는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걸 평소에 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미안하고요. 네. 마지막 끝곡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1: 그 기태라는 가수와 백예슬이 부른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지 마요. 라는 곡을
0: 떠나가요?
1: 선택했습니다.
0: 떠나지 마요. 뭐, 이게 약간 밸런스인데요? 갈까 말까?
1: 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노래.
0: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마지막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공기는 무겁고 마음도 조금 처질 수 있는 계절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좋은 음악 하나, 반가운 목소리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전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선이었고요. 끝곡으로 네,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듣겠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정확한 정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날씨가 이제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세요?
1: 저는 뭐 열심히 예. 아픈 아이들 치료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피서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1: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열심히 맡은 바 열심히 일을
0: 아,
1: 하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그럼요. 날이 더워질수록 반려동물이 환자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입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뭐 배변 패드 있는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뭐 한다든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사실 살다 보면 여러 번 방광 질환을 겪습니다. 그러면 뭐 약 먹고 치료하면 이제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시적인 문제겠지 이렇게 우리 보호자들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건강에 적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방광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 사실은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만약에 아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사실은 보호자분들께서 아, 우리 아이가 방광이 좀 안 좋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빨리 눈치가 챌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 이유가 아이가 이제 오줌을 싼 이후에 대부분 화장실을 자꾸 더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오줌 싸는 자세를 취했는데 오줌을 싸지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아이가 좀 방광이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자세를 취하는데 못 싸거나 네네. 아니면 오줌을 쌌는데 뭐 혈뇨가 좀 빨간색 좀 네네네. 혈액이 묻어난다든가 해서 사실은 좀 빠르게 좀 우리 아이가 좀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소변 색깔 보면 대변 색깔 보면 건강에 뭐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평소에 물 내리기 전에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방광이라는 기관이 단순히 소변을 담아두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은 보통 방광하면 뭐 방광염 정도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까?
1: 사실은 좀 방광 쪽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요로 생식기라고 해서 신장부터 이제 요도 생식기까지 쭉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양쪽 콩팥에서는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에서는 오줌을 생성을 해서요. 그게 이제 방광까지 가는 길을 요관이라고 해요.
0: 네.
1: 요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이제 오줌이 저장이 되고요.
0: 네.
1: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생식기로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신장이나 요관을 빼고 나서
0: 네.
1: 방광하고 방광 다음에 생식기까지 생기는 요관까지 요도까지를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방광과 요도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1: 네, 맞습니다.
0: 해주시겠다. 근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군요.
1: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는 가장 흔하죠. 방광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은 사실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 방광에 그냥 단순하게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좀 다른 점은 강아지에 있어서는 좀 세균 감염에 의한 방광성 세균성 방광염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고양이에 있어서는 좀 특발성 방광염, 스트레스로 인한 좀 특발성 방광염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광염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방광에 염증이 아닌 이제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양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생기는 종양은 이제 TCC라고 하는 이제 악성 종양의 일종인데 저희 몸 안에 있는 악성도가 높은 쪽으로 보면 방광종양이 정말 상위권에 들 정도로 방광종양은 굉장히 악성도가 좀 높은 종양이다.
0: 치료도 힘들겠군요.
1: 치료도 많이 힘들고 있고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항암제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아직 방광종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는 좀 완벽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방광 쪽으로 보면 방광염과 방광종양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요도 쪽으로 보면 이제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0: 우리 흔히 말하는 요로 결석 이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생기는 거는 신장에서부터 이렇게 결석 전구 물질이 생기는데요. 요건 나중에 신장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결석이 방광 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방광 결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요도 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건 요도 결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고양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부 요로기 생식기 쪽에 요도가 자연적으로 폐색이 되는 FLUTD라고 하는 요도 폐색 질환이 좀 종 특이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기도
0: 강아지보다
1: 합니다.
0: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
1: 맞습니다.
0: 말씀인가요?
1: 네.
0: 어떤 무슨 신체적인 특징이나 뭐 유전자 뭐 이런 건가요?
1: 그런다기보다 이제 수컷 고양이에 있어서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요도가 좀 짧은 편이기도 한데 수컷에서 있어서는 그 길이도 굉장히 짧고 폭이 많이 좁아서 뭐 염증성 물질이 많이 차기도 하고 결석이 많이 걸리기도
0: 그러니까 해서 배출하는데 통로가 좀 좁다 보니까
1: 맞습니다. 고양이 중에서 특히 수컷 고양이에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고양이에서 특별적으로 오줌이 오줌 길이 요도가 완전히 폐색되는 질환을 요도 폐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보통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방광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군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똑같은 방광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약을 먹으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 사실 염증이 사실 방광에서 생식기를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강아지들 같은 경우보다 고양이에서 훨씬 배출되는 과정에서 요도를 막아버릴 위험성이 훨씬 큰 거죠.
0: 그래서 더 보호자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거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무슨 이게 음식인지 무엇? 아까 뭐 이제 세균성 질환이라고 강아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별히 유난히 잘 생기는 어떤 종이 있다든가 아까 수컷 고양이 말씀은 좀 하셨는데 그 특징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왜 그런 걸까요?
1: 사실은 이제 강아지에 있어서 세균성 방광염이 가장 좀 흔하긴 한데요. 사실은 암컷 강아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박적으로 요도 쪽이 좀 짧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방광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오줌을 담아놨다가 오줌을 싸고 나면 배출이 되는 거면서 굉장히 좀 신축성이 좀 강한 기관이다라고
0: 그러니까
1: 보실
0: 늘어났다
1: 수 있어요.
0: 줄었다 하는데
1: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세포 재생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조금 강아지인 경우에서 감염이 좀 많이 쉽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꼭 실외 배뇨만 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줌을 참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0: 오래
1: 보니까
0: 담아두고.
1: 맞아 오래 담아두다 보니까 방광이 안 그래도 더 얇아지고 약해지는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세균성 방광염이 조금 더 흔하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보면요 실내 배변을 절대 하지 않는 강아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10번 이상 이렇게 짧게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1: 보통 이제 그렇게 짧게 나눠서 보는 경우에는 사실 영역 표시의 개념도 좀 강하긴 한데요. 실외 배뇨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광벽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방광염이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감염이 된 이후에도 쉽게 잘 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늘어났다가 팽창과 축소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세포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재생이 꾸준하게 되는 와중에 돌연변이가 되는 게 종양이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포에 비해서 방광 쪽이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종양도 많이 생기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결석적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석이 보통 생성이 주로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방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석 종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르몬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결석 전구체 물질들이 이제 방광 안에 가득 차 있다가 이런 건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뭉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결석이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석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저희 강아지들이 뭐 잔뇨감이 좀 남아 있거나 이런 수는 있긴 하지만 혈뇨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 방광에 결석이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방광 결석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게 되고 방광 안에 이제 돌멩이가 들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광이라고 하는 기관은 각종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돼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차 있을 때와 빠져 있을 때 돌멩이가 안 그래도 이제 회오리를 치면서 방광 안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 돌멩이 결석이 결국 방광벽에 지속적인 상처를 네.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또 방광염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부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0: 그럼 결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마저 여쭤볼게요. 뭐 이렇게 사람도 치료하잖아요. 뭐 깨뜨려서 이렇게 뭐 제거한다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까?
1: 사실 사람에 있어서는 결석을 좀 깨트린다라고 많이 네.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이렇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쇠석기라고 하죠. 두들겨서 신장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결석이 있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두들겨가지고 돌멩이를 작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0: 네네.
1: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신체적인 장기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체외에서 충격을 주는 요법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고요. 간혹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초음파 굉장히 작은 초음파로 네. 미세하게 그 부분을 깨트리는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깨트려서 그 부분을 빼내는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한데 사실 대부분은 방광 결석이다라고 하면 수술적으로 굉장히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0: 그럼 그냥 개복해서 하는 거예요?
1: 개복해서 이제 방광 쪽을 방광을 연 다음에 네. 방광 절제 수술을 통해 해서 결석을 빼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 이제 만약에 요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요도 자체에서 꺼내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쉽지 않다 보니까 요도에 있는 거를 거꾸로 저희가 방광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0: 네.
1: 방광 안으로 집어넣어서 방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 절제 수술을 통해서 요도에 있는 걸 방광으로 밀어넣고 방광에서 보통은 결석을 꺼낸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아까 결석이 생겼는데 사실 보호자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은 생겼을 때는 뭐 혈뇨랄지 아니면 그 소변 보낼 때 굉장히 막 자세가 이상하고 막 좀 아파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1: 보통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잔뇨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방광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혈뇨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방광에 결석이 있구나를 알아채기는 쉽지는 네네. 않은 상황이고요.
0: 네.
1: 만약에 방광염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줌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생식기 부분에 굉장히 통증이나 간지러움 같은 거 따끔따끔한 거를
0: 네네.
1: 함을 느껴서 사실은 생식 쪽을 바닥에 비빈다든지 네. 아니면 입으로 핥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0: 네.
1: 경우에는 한번 세균성 방광염이 있는지 아니면 결석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방광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반대로 요도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광에 있는 거를 생식기를 통해 요도를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이제 배뇨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요도가 막혀 있다 보면 사실은 폐색 같이 저희가 이제 관이 굉장히 요도가 이렇게 굵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오줌을 싸려고 자세를 취하기는 취하지만 시원하게 배출을 할 수가 없는
0: 그렇겠죠.
1: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찔끔찔끔 배뇨를 본다든지 여러 번 나눠서 본다든지 해서 사실은 방광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요도에 좀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소변 보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을 가긴 해야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게 방광염 때문인 네. 건지 결석 때문인 건지 종양
0: 아니면
1: 때문인
0: 또 이게 건지. 폐색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네,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너무 물을 안 먹어요. 이거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더구나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이거 참 정말 난처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좋은 방법 있을까요? 물을 너무 안 먹는다 싶을 때?
1: 사실은 물을 잘 마시게 되면 이제 소변이 적당히 좀 묽어지면서 방광 안에 있는 그 어떤 자극성 물질들이나 네. 그런 결정 성분들이 배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0: 그렇죠.
1: 물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거는 사실 이제 방광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긴
0: 사람도
1: 합니다.
0: 사람도 그래서 하루에 뭐 충분히 한 물을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1: 사실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지로라도 좀 물을 먹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먹는 편이기는 한데요.
0: 정말요?
1: 사실은 고양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강아지들보다 훨씬 네. 더 잘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사람 같으면 너가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으니까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네. 돼라고 하면 저희가 마시기 싫어도 아, 내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막 억지로라도 마시고 그럼요. 이렇게 가능한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물을 억지로 먹이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너무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료 같은 거를 좀 습식 사료로 바꿔주셔서 수분을 좀 보충해주고 이런 네. 방법이 좀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수액 처치 같은 것도 혹시 하나요?
1: 수액 처치를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수액 처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침습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저희가 혈관으로

0: 오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도저히 물을 많이 못 먹겠다라고 하면 습식 사료 같은 거라도 최대한 좀 먹여주셔서
1: 뭐 사료에 뭐 사료를 불려서 준다든지
0: 맞습니다.
1: 네.
0: 저는 보통 많이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습식 사료를 또 구입하시려면 또 돈도 많이 드시고 네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 먹는 사료를 좀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걸 좀 불려서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먹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서 방광염에 취약하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0: 그렇죠. 이제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사람들도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프거나 네. 아니면 뭐 두통이 생기듯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네, 네. 아픈
1: 아니면
0: 경우가
1: 이제
0: 있는데.
1: 배가 아프다든지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방광에 염증 반응이나 이런 통증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1: 좀 더 예민하게
0: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뭐 다묘 가정이나 아니면 네. 갑자기 고양이들이 환경이 바뀐다던가 이런 가정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환경 변화라면 뭐 이사할지 아니면 뭐 구성원이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0: 네, 대부분 이사를 한 이후에 환경 변화에 굉장히 좀 예민해서 고양이들이 그 이후에 방광염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반려동물 건강정보 프로그램 펫케어 라이프에서는요,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평소와 다른 장소에 아이가 오줌을 싼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사실은 다른 장소에 오줌을 싼다라고 하는 게 네. 가장 흔한 행동학적으로 관점을 보면 좀 주의를 끌고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일 경우가 많이 있는 네네.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빈뇨 그러니까 오줌을 자주 싸는 행동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내가 저기까지 가서 내가 항상 보던 패드에 가서 오줌을 싸야 되는데 거기까지 참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줌을 굉장히 자주 싸는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폐색에 걸려서 내가 계속 잔뇨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잔뇨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싸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횟수가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적어지는 건지를 좀 상세히 좀 관찰을 해주신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1: 횟수를 좀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0: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빈뇨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방광 질환으로 인한 빈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당뇨성일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호르몬성으로도 이제 빈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아이가 자세를 잡고 있는데 오줌을 싸지 못해서 시원하게 싸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더 싸고 싶고 그런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찔끔찔끔 계속 흘리고 다니는 경우인지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방광 쪽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호르몬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폐색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횟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관찰해서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방광질환 가운데 응급으로 가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0: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네.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폐색, 아이가 오줌을 싼 지가 이틀이 됐는데도 오줌을 싸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폐색인데요. 아이가 계속 자세는 잡아요. 그런데 오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방광이 계속 부풀어져서 네. 결국에는 뭐 방광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을 네. 수가 있고요. 방광 파열이 그냥 오줌을 싸지 못해서 빵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조그만한 충격만 받아도 방광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1: 그렇군요.
0: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방광 안에 가장 오줌이 가득 차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요관을 통해서 신장에도 계속 물이 결국에는 오줌이 차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오줌이 신장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데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싸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방광 안에도 오줌이 가득 차고 네. 신장에도 가득 차는 경우 쉽게 말해 수신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방광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0: 콩팥에도 신장에도 이제 악영향을 네.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아이가 오줌을 자세를 싸는 자세를 취하지만 싸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가 폐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네.
1: 하루 이상 못했어요? 이틀 이상 못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일까요?
0: 사실 하루 이상 못하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오줌을 참는다고
1: 그러니까요.
0: 생각했을 때는
1: 굉장히,
0: 굉장히
1: 고통스럽잖아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다 이틀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아이가 오줌 싸는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배뇨를 나오지 못한다.
1: 네.
0: 아이가 계속 낑낑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폐쇄액이 강하게 좀 의심이 되기 네네네. 때문에 그건 뭐 하루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1: 네네.
0: 바로 그 즉시에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그럼 병원에서는 그렇게 내원한 그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어떤 그 검사,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0: 정확하게 이제 우리 아이가 오줌을 못 싸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방광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뭐 배뇨 후에 요도생식기가 너무 따끔따끔거려서 오줌을 참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폐색으로 인해서 요도폐색이 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길이 막혀 있으니까 오줌을 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방광종양인 경우예요. 근데
1: 네.
0: 방광종양은 호발 부위가 어디냐면 이제 방광에서 요도로 나가는 부위, 거기 나가는 길 쪽에 이제 삼각형 부위라고
1: 네.
0: 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좀 호발 부위예요. 그렇다
1: 네.
0: 보니까 방광종양이 생긴 경우에 요도로 빠져나가는 길을 대부분 막게 되거든요.
1: 그 종양이요?
0: 맞습니다.
1: 길을 막아버려요?
0: 길을 막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해주는 요도를 우회해주는 수술을 하든지
1: 네.
0: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암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치료를 응급하게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혈뇨가 하루 정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또 괜찮아졌어요. 이래도 일단 병원 가서 검사는 받아봐야 될까요?
0: 일단은 혈뇨가 생긴 원인
1: 네.
0: 보통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사실 세균성 방광염인
1: 네.
0: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근데 보통 혈뇨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혈뇨가 한번 있다라고 하고 없어졌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되시는데
1: 네.
0: 가급적이면 혈뇨를 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빨리 해주시는 게 치료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1: 이걸 이제 놔뒀다가 나중엔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세균성 방광염으로 내원해본다라고, 내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봐서 방광의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한 이후에 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내가 오줌 배뇨 검사까지 좀 해야 돼 요 검사까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를 천자를 해서
1: 네.
0: 이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 오줌 속에 뭐 단백질이 있는지 백혈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1: 네.
0: 체크를 하고 정말 세균성 방광염이 맞다라고 하면 알맞은 항생제를 찾아서
1: 네.
0: 처방을 하면 금방 좋아지는 질환이다.
1: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소변 안에 단백질이나 뭐 백혈구 이런 게 보이는 건 안 좋은 거죠?
0: 맞죠. 근데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방광편이 아니라 신장편에서 조금 더
1: 네.
0: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1: 네.
0: 하고요. 사실은 오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콩팥이 안 좋은 경우나 방광이 안 좋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요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1: 네.
0: 되실 것 같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0: 네네.
1: 사람은 여기 소변 받아오세요 하잖아요.
0: 네네.
1: 강아지나 그 고양이의 소변은 어떻게 채취해서 검사하나요?
0: 저희가 이제 아이가 오줌을 싸는 시기가
1: 네.
0: 굉장히 좀 요를 배출한 시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오줌통이라고 하는
1: 네.
0: 그렇게 멸균이 되어
1: 네,
0: 있는 것들을
1: 네.
0: 드리기도 합니다.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받아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0: 네.
1: 제가 보호자면 못할 것 같거든요.
0: 쉽지가 않아서
1: 네.
0: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방광에 저희가 이제 천자를 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방광을 보고요. 그
1: 네.
0: 안쪽으로 저희가 주사기를 찔러 넣습니다.
1: 그러면은 마취를 하고 하는 건가요?
0: 아니요.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따끔하다.
1: 네. 주사 맞을 때처럼 따끔하다.
0: 따끔하다
1: 네.
0: 하는데 대부분 뭐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지방층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1: 네.
0: 간혹 너무 예민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찌르는 부위에 좀 국소 마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천자 요천자 하는데 크게 뭐 그렇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1: 아니 저도 그랬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소변 검사해야 된다는데 너무 겁이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0: 예. 대부분은 요천자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병원 와서 아이가 오줌을 싸버리면 뭐 저희가 이제 요천자를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병원 내원해 주셔서라도 네.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싸지 못하게 아이를 좀 안고 있어달라고 네. 부탁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1: 오늘은 우리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던 소변 습관이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0: 사실 방광 쪽 질환은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방광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외 배뇨를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자주 실외 배뇨를 해서 오줌을 참지 않게 해주는 네. 게 사실 건강한 방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참지 않게.
0: 네.
1: 부지런해야 돼요. 보호자분들이 귀차니즘에 빠지면 안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야, 몇 시간 벌써 됐으니까 나갔다 오자 이렇게.
0: 맞습니다.
1: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서 펫케어 라이프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전주 우아중학교 김우현입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더위에 두렵기만 하던 7월 속에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건강하게 견뎌보시게요. 어려울 땐 전체를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나눠 생각하면 힘겨움도 작아지는 마음이 잠시라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방식입니다.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령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둘에게 물을 끼얹은 거야?
0: 더워서 멱을 감았을 뿐이다.
1: 다 큰 어른들이?
0: 도우는 경악한 얼굴로 인곤을 노려보았다. 기이한 짓은 제 언니가 아니라 식객이 저질렀을 것이라는 표정이라 인곤은 억울해졌다. 내가 챙겨두라 했던 그 바구니 가지고 있니? 자은이 도은의 주위를 돌렸다.
1: 소판 부인께 말씀드리고 여기 가져다 두었지.
0: 그 바구니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
1: 참외와 포도를 가져다 둔 게 자기라며 돌려달라니 니 말이야.
0: 도은이 그렇지 않아도 이상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 아무도 묻질 않았어.
0: 의심을 살까 걱정되어 찾아가지 않기로 한 듯했다. 이리 가져와 봐. 도은이 바구니를 가져왔고 자은이 인곤에게 바구니를 내밀었다. 만듦새가 어떤 것 같던가?
1: 뭐, 꽤 촘촘해 보이는군.
0: 집에서 만든 물건인지 밖에서 산 물건인지 구별할 수 있겠나?
1: 유난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이 정도 솜씨면 파는 물건일 거야.
0: 자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구니를 뒤집자 테두리 한쪽에 모나게 그을려둔 자국이 있었다. 내가 보기엔 다른 집 물건과 헷갈리지 않게 표시해둔 것 같아.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1: 우연히 그을린 것일 수는 없나?
0: 그랬다면 면적이 더 크고 모양도 둥글지 않았을까? 쇠붙이로 지진 게야.
1: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0: 보통 바구니를 하나만 구하진 않으니 비슷하게 생긴 것 서너 개를 같이 드렸을 거야. 나란히 두면 보기 좋도록. 함께 산 다른 바구니에도 같은 표시를 했겠지.
1: 하나만 샀으면.
0: 그렇다 해도 자기가 일부러 두고 간 바구니를 들이밀면 좀 놀랄 테야. 이번엔 다시 도은에게로 몸을 돌렸다. 혹 몇 년 사이에 편이 바뀐 사람이 있니? 북을 잡는 사람이나 곁에서 돕는 사람이나 여튼 내내 얼굴을 비춘 이들 중에
1: 몇 있을걸?
0: 혼인을 해서 사는 곳이 바뀌고 나면 편도 바뀌잖아. 육부의 여자들을 반으로 나누는 기준은 사는 집의 위치였다. 아무리 한편에 오래 몸담고 있었다 해도 사는 곳이 바뀌면 편도 바뀌는 것이었다. 예외를 해달라는 요청은 매해 나왔지만 섞여 가까워지라는 목적이 있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곤 했다.
1: 편이 바뀌니가 누구인지 알아와.
0: 어머니를 돕고 있든 자매를 돕고 있든 친우를 돕고 있든 원래는 한편으로 묶일 만큼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번 헤집어 볼 만한 구석이었다. 도우는 다음 날 어렵지 않게 이름들을 가지고 왔다. 바구니를 든 채 편이 바뀐 여자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도은이 바구니를 들고 자은과 인곤이 그 뒤에 섰는데 보통은 심상하게 보곤 자기 집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정말 아닌지 맞추어 보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겼지만 소판 부인이 꼭 주인을 찾아주라 하셨다며 우기면 가지고 있는 다른 바구니들을 떨떠름하게 보여주었다. 비슷하게 짠 바구니도 테두리에 지진 표식이 있는 바구니도 없었다. 그 다음에는 도은이 길쌈대회를 주제로 이런저런 말을 붙여 시간을 끌 때 인곤이 도끼를 확인했다. 어떻게 봐도 수상한 꼴이었다. 아침부터 바빴지만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자. 우리에 대해 여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지면 안 돼. 우리의 걸음이 더욱 빨라야 해. 몇 집 남지 않자 불안해진 도은이 문득 물어왔다.
1: 도끼를 들고 나갔으면 어떡해? 밖에서 일할 때도 쓰잖아. 작은 도끼잖아. 대기는 집에서 쓰지. 큰 걸 가지고 나가고. 숨겨두고 천연덕스럽게 잡았다면? 바구니도 이미 다 태워버렸으면. 아무리 담대한 자라도 눈꺼풀 정도는 떨릴 거야. 우리 셋이 잘 보면 알아챌 수 있어. 자은이 도은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 틀리지 않아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자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눈에 띄게 겁을 내더니 바구니를 받아들고는 주저앉고 말았다. 그쯤 되자 차라리 한껏 파렴치 앉아 했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겁을 내면서 처질렀단 말인가 허탈했다. 미처 따져 묻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도은이 우는 여자의 어깨를 짚고 있는 동안 인군이 크지 않은 집을 뒤져 손도끼를 들고 왔다. 주머니에 넣어온 날 조각과 맞추니 딱 맞아 들어갔다. 여자의 이름은 규희. 봄에 혼인하여 길산편이 바뀌었다. 혼인하기 전에는 저편 보혜의 친구였다. 같은 해 같은 계절에 태어나 담장인 다은 집에서 자랐기에 자매보다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작년 함께 탑돌이를 갔을 때 수려하고 살가운 남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똑같은 소원을 빌었다. 귀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친척의 소개로 이루어진 혼사였지만 한 쌍의 인형처럼 어울리는 짝을 만났다. 부에만 그런 늙은이에게 팔려가게 둘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시간을 내 보혜를 만났을 때 그 사이에 사람이 크게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보혜는 본 적 없이 수척해진 데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조급함을 숨기지 못했다. 어떻게든 가장 많은 배를 짜 도철 부인의 눈에 들어 금전의 모가 되려 한다며 마지막으로 해볼 만한 시도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듣는 귀인은 속이 그리 상할 수 없었단다. 이긴 편에서 최고여야 원치 않는 혼인을 피할 수 있는 거라는 보혜의 말에 귀인은 무슨 짓을 해서든 돕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며칠 후 치마 안으로 도끼를 묶은 것이다. 그 애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떠올렸고 제가 했어요. 우리 편이 며칠만 속도를 늦추면 보혜의 편이 이길 테고 그 다음엔 보혜가 저 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짰으니까 속도를 더 내든지 형제 아주머니께 양보해달러 가든지 하려고 했어요. 자은도 인건도 도은도 기와 그 친우가 딱했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였다. 소판 부인께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면 도철 부인도 아시게 되겠지. 뜻대로 하세요. 저를 치시든 가두시든 배시든 하세요. 하지만 보혜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죽는 것보다도 못한 혼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고초를 보태어줄 수는 없어요. 그쪽은 얼마나 알고 있는 건가? 자은이 묻자 귀가 한숨을 푹 쉬었다. 다 저지르고 말해줬어요. 엉엉 울더니만 어쨌든 패를 열심히 짰죠. 마음이 약한지 강한지 알 수 없는 여자였다. 친우를 위해 600년 전통의 겨루기를 방해할 만큼 강하면서도 천을 망칠 만큼 못돼먹지 않았다. 울면서 죄를 고백하면서도 친우는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 어느 한쪽이라면 마음이 나았을까? 작차 앞에 진 세 사람은 바로 소판댁으로 향했다. 소판 부인은 배틀이 부서진 연유에 대해 다 듣고 나더니 자은이 부인을 뵌 일에 최초로 웃었다. 웃는 것을 잊었던 사람 특유의 다듬은 듯한 웃음이었다. 내겐 그런 이가 없었지. 날 위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줄 리가 있었다면 달랐을까? 부인의 눈빛이 지난날의 갈래길로 돌아간 듯 했다. 그대들이 내 심부름을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을까? 셋 모두 고개를 조아렸다. 이 일을 알고 있는 베틀이 부서졌던 날 여기 있었던 여자들을 고이 모아오게나. 하루 종일 걸어 발바닥이 욱신거렸지만 그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비밀을 지켜온 여자들이 모인 것은 길었던 해가 지고 나서였다. 소판 부인은 자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었다. 다들 사정을 알게 되어 안도한 듯 했으나 그 자리에 불려온 것은 다소 불편해하며 소판 부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난 그대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지. 당장 도철 부인에게 가 그애가 짰다는 양만큼의 천을 자르게 할 수 있네. 우리 편과는 달리 매일 짠 양을 사람별로 기록해 두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공평한 해결책일 거야. 배틀이 망가졌던 며칠을 확실한 승리로 보상받는 것이 어떤가. 여자들이 제일 연장자인 듯 보이는 여자를 툭 건드렸다. 부인, 그렇게 중한 일을 저희에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소판 부인이 배틀로 다가가 걸려있는 천을 손바닥으로 조심히 쓸었다. 나는 한 올도 보태지 않았어. 그대들이 만들었지. 내가 맡은 일은 그대들이 배짜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붕이 되고 벽이 되는 것이었는데 실패했고, 그러니 그대들이 그 애들을 어떻게 벌하고 싶은지 묻는 게 마땅해. 여자들이 이번엔 도훈을 툭 건드렸다. 자은은 도훈이 다른 여자들의 신망을 산 것이 흡족해 들키지 않도록 고개를 돌리고 미소지었다. 도훈은 소판 부인을 보는 대신 여자들을 돌아보았다. 도철 부인은 상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분은 대개 벌도 분명히 주시죠. 우리 편처럼 은밀할 리 없어요. 아무리 말을 단속해도 새어나갈 거예요. 우리끼리 정한 것대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개운치 않게 끝나면 내년에는... 도훈이 내년을 언급하자 여자들이 수런수런 말을 나누었다. 일어난 일은 속상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자들의 즐거운 여름을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데 더 큰 문제였다. 무언가가 부정을 탔다는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 화를 내며 태우고 없애는 데 익숙하다. 여자들이 대회를 위해 나다니는 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말이 나면 오래된 왕실 행사라는 명목으로 눌러둔 불만을 여발한 듯 터뜨릴 것이다. 길삼대회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지 몰라도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기간을 줄인다든지 여러 제약이 생기기 쉽다. 또 그 선명한 성정의 도철 부인은 내걸었던 상도 없애버릴 것이다. 금전에 뭐가 들 수 있는 상이 없어지면 그것만 바라보며 쉴 새 없이 배를 짠 저편의 여자들이 안 되었다. 긴 말들이 오가지 않았지만 이태껏 지킨 비밀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편 여자들의 뜻으로

인군이 눈썹을 올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있소. 그럼 그리하고 싶습니다. 싱거운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소판 부인이 여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소판 부인의 잘못은 하나 없어도 일이 그릇되면 제일 이투려워지는 것은 부인일 수 있었다. 공공연한 공격의 빌미가 들 테니까. 그럼에도 도철 부인에게 사태를 다 밝히려 했었는데 배짜는 여자들이 다른 방향을 택한 것이다.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혹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지 검토해 보는 듯 싶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하고 자은은 재촉이라도 할까 고민했다. 그래, 그리하도록 하자. 소판 부인이 승인했다. 여르세께 나온 결정이었다. 인고는 배틀을 고장낼 독한 액을 만들어 도은에게 주었고 도은이 귀희에게, 다시 귀희가 보혜에게 그 병을 전해 저편의 배틀은 고장이 났다. 의심스러운 구석을 발견할 이는 없었기에 도철 부인은 여기저기 그 곤란한 소식을 알렸다. 심지어 소판 부인을 찾아와 함께 배틀을 멈춰주지 않겠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소판 부인은 온화한 얼굴로 그럴 수 없다 거절했다. 하늘의 뜻대로 일어난 일이니 받아들이시라고 답해 도철 부인은 적잖이 놀란 채 돌아갔다고 한다. 거절하지 않는 소판 부인의 거절이라 도철 부인이라 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배틀을 고친 이가 누군지 몰라도 인곤보다 솜씨가 못한 모양이라 다 고쳐졌을 때는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은 날이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여자들은 북을 쥐었다. 어떤 시점에 이르자 배틀과 배틀에 앉은 여자가 하나로 보였다고 한다. 배틀이 배틀에 앉은 여자가 든 것인지 배틀에 앉은 자가 배틀이 든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이 움직이며 배틀의 소리와 숨소리가 장단을 맞추었다고. 왕과 왕비가 천을 제어보고 여자들을 치하하는 자리에 자은은 없었지만 도은에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달빛 아래 두 천이 어찌나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분하고 심려했던 마음도 천의 끄트머리 너머로 미끄러져 버렸다고. 천은 도은의 편 것이 딱 한 뼘 길었다. 지나친 불행 쪽으로 아무도 떠밀지 않고도 이겼다. 비밀을 비밀로 둔 여자들이 서로를 축하하며 눈을 마주쳤다. 진편에서 언제나처럼 회소곡을 불렀고 음식을 대접했다. 둥글게 손을 잡고 힘차게 뛰며 춤을 추었다. 그 춤만큼은 자은과 인곤도 멀리서 구경할 수 있었다. 보름달 아래 8월의 정점이었다.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0: 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가능성 밖에 안 되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믿어 없고
1: 여기서 온 가도 커져 변질될 것 같았어 이만 나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